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구름이 둥실둥실 춤추며 흘러가는 풍요로운 가을인데요. 가을이 날마다 색다르게 물들어가고 백일홍이 빨갛게 노랗게 고향길을 예쁘게 수놓고 있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가을 햇살을 바라보면서 고향길을 걷고 싶고 고향 내음을 만끽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사랑 속에 꽃피는 우리의 민속 문화도 날로 발전돼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만방에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요청아마랑에서는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풋풋한 고향의 구수함이 풍기는 우리의 멋과 우리의 맛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순희 가수가 부른 노래 맛으로 만나는 연배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고향에는 예로부터 장수 냉면, 막걸리, 순대, 찰떡 등이 전화변이로 꼽혀왔습니다. 그리고 구수한 토장 맛이 풍기는 곱돌장국은 우리네 마음을 덮여주고 엄마의 얼굴이 그리워나게 하는 민속 음식으로 소문을 봤습니다. 강서성 소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병기 씨는 타향 생활 20년이 되지만 항상 고향이 그리워나고 고향의 음식이 그리워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김치랑 고추장이랑 보내주는 시어머니가 고맙다면서 시부모님에게 노래 김치맛 자랑 일세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보랏빛 향기에 매료돼 많은 관광객들이 방방곡곡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연변의 전통 문화와 민속 음식의 절창을 보내면서 자주 오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미령 씨는 어릴 적에는 김치랑 토장이랑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타양 생활을 하면서 고향 음식의 진미를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정에서 손수 김치랑 담그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전미령 씨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하셔 본 썩장을 보내드립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가 뭐예? 우리 독벌이 회사에 내게다가 혼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대가라면 숱한 게 고사지고 웃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머!
1: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2: 예.
1: 회장님.
2: 예.
1: 들어오셔야
2: 돼. 예.
1: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예?
2: 네 무슨 비밀 학도 합니까? 아 이거 정말. 따따사구나.
1: 아이 그런데 반찬이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2: 예, 우리 이 별판 내자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팀이 아니겠습니까?
1: 글쎄
2: 예?
1: 60이 다 되는 게 주세업자인지
2: 60의 청춘이라는데
1: 그래도 글쎄
2: 아, 오동문의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1: 이과부는 그 세지 말이기랍니까?
2: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덕 끝에 날 데리고 어쩐지 압니까?
1: 어째습니까?
2: 양로텔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1: 그럼 사시발이 찾아갈게지 날 어째 찾아왔습니까? 예?
2: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재질해서
3: 오가부 선생님 계십니까?
2: 저 누구 왔습니다.
4: 머리 맞으소.
1: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패들이 예? 왔습니다. 범인 죄송합니다.
2: 왔은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이 했습니까?
1: 야 이 밤새 아즈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즈바이 별난 게 알고겠습니까?
2: 예? 제 정말 그렇구만.
4: 야!
2: 이런 것처럼
1: 나 자느라고 이제 벗었다 나와서 주사 입느라고
2: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1: 이거 엎드겠습니까
2: 엎드라고 여기
1: 빨리 와 엎드시고
2: 엎드라고
1: 예 엎드시고
2: 아우 야 여기 아우 따가라 따가라 아우 따가라
1: 어떻게 움직입니까
2: 야 저기는 지네 따가봐도 부들이 화감해 갔습니다 머리가 썩대가 벗어야
1: 야 옷을 벗으면 더 맥락해봤지
2: 예? 예 어쩝니까 그럼
1: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없어
2: 예? 예 그럼 자겠어 아이고
1: 아, 두 개 바람 또 어떻다고
2: 그래? 지네 김에 칠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놓자.
1: 그래서 그래.
2: 빨리 나가봅시다. 예,
3: 예. 야, 다 가지고 다로 죽는데.
1: 야, 썰겠다 나가.
3: 야, 야, 다 늙어 빠진 과부라. 무슨 60년대나 최근부터 문을 끄는 장군이 지사까지한테.
4: 야, 아니 지금이라도 그 노치를 장마당 내내 내다 나고 혼자하는 영감들이 넉자 보고가 되는가?
3: 어디서 어디서? 사시오.
1: 남자들 몸에서 분내나 남자들 행수내나 제 그거 그거 뭔 소리야 뭐
3: 그거 쓰러 뽕뽕이야
1: 야
3: 타면 먹자
1: 야 뽕이야
3: 뽕이야 야 뭔 사람이야
1: 먹을 게 없냐?
3: 어이, 천차 먹지 말고 이게 또 보니까 같이 먹겨야.
1: 야, 나를 봐야 돼, 또 먹자.
3: 어이, 나도 먹자.
1: 야, 그래.

0: 영감 생각이 나. 그 영감은 속상만 뿐에 너무나 거물이 떨어지는 것도 모른다. 그렇게도 잘 먹던 게.
1: 이게 감이
0: 그리고 혹시 뼈에게라도 가라는데 시원히 싹 갈라주면 됐지. 그거 좀 됐지.

0: 잠깐만.
1: 어이, 야, 무슨 저때 또 지금 막 사랑처럼 말아. 자잘거리지 마.
2: 눈이 마주고 흐망세. 눈이 마주고
0: 흐망세. 어이, 어디다 꺾게. 어이, 새시발이야.
1: 어디 그냥.
0: 저는 정말 시집 아이가 됐어.
1: 아, 시집 아이가 한 번 때 자꾸 저래.
3: 아이고, 그럼 무서운 영감 또 뺏겨왔구나.
1: 오야, 어이, 어디 좋은 날 있어? 진짜.
0: 아, 저 좀 막 가겠어.
1: 야, 내게 이 물체계가 아예 계속 군사살겠어.
0: 그래야.
1: 몇 살이야? 어디 뭐하?
0: 아우, 간부로 안 돼.
1: 간부?
0: 야,
1: 나이는 몇 살이라?
0: 야,
1: 어제 자꾸 깨끼오. 내가 먼저 말했어. 야,
0: 아이고, 아이고.
1: 야, 몇 살이야? 몇 살이야?
0: 몇 살인가? 예순 둘이요.
1: 예순 두 살이야. 야, 어, 나이는 그거 싫잖아.
0: 자, 어이, 어이, 야.
1: 저 내일 다 봤어. 날 말을 봐야지.
0: 그냥 우리 덕배의 인생사이요.
1: 이해봐. 그 영감 실수.
0: 아니, 언제 그래요?
1: 그 영감이야. 거친이 별로 정자야.
0: 유마이.
1: 아니, 유마이야.
0: 야, 기타다. 야, 쟤 어제 해달 그렇게 얘기라. 그럼 뭐라게?
1: 쟤 아직 그 영감 몰라, 기려.
0: 어이, 저 여기로. 야, 전혀 저만 믿고 말아냐? 어디 가, 외우지 마.
1: 야, 어제 안 맞추게. 그 영감이야. 무도사에 가서 나를 어쨌는지 아?
0: 어째?
1: 그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아기가 품바 그저 똥새를 그저 가슴 채해서 그저 해내 그래 내 맞춰다 보네.
0: 거기서 걔 너무 고마워서 그랬겠지?
1: 고마워서?
0: 야,
1: 엉뚱한 국민서도 그랬 거지.
0: 아이고,
1: 내 이래 문을 오목해서 그저 명남들이 그저 걸어 눈치 안 나는 면서 죽이게 다 봐. 그래도 막
0: 이게 신경타이라는 게 나도 두번째 먹고 그랬대. 이럴 수 없대. 야, 그게 과부 신경타이라는 게다. 이럽다.
1: 신경타이요?
0: 예.
1: 타이요? 기력이 싫으면 난다. 어? 기력이 떼요.
0: 야, 아니야.
1: 무더디 끝에 나를 데리고 가서 어쨌는가?
0: 너 무서웠다.
1: 야, 고자리 매겠단 말이야.
4: 내 할 말 있을 거만 없어. 아우야, 어. 아, 이동무. 양꼬재는 이동무 나를 싸매겠지. 내 이동무 싸매겠어.
1: 아이, 아이, 그날에 그래. 결산할 땐 내 돈을 내겠다. 아이, 아줌마 그래. 자기 내겠다. 양꼬재.
4: 옳습니다. 내 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꺼내니까 아줌마의 내 돈을 꽉 쥐면서 무슨 그래 했습니다.
1: 어우야, 심판 소리 한다. 아, 내가 언제 아줌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4: 그럼 어떻게 됐습니다?
1: 코코전에 쥐는 채 했지.
4: 그래. 제하면서 아줌마의 무식을 하겠습니까?
1: 네, 어쨌습니까?
4: 아이고, 야, 어찌 뭐 남의 감태 이렇게 무시합니까? 이러면서 아줌마의 돈 내지 했습니까? 어,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간 택시비까지 아줌마의 내고 달아놨습니다.
1: 아줌마의 돈 덕지가 앞서 앞서 그 시시하게 필란 말이야.
4: 아이고,
1: 야, 둘이 나든가 아무 사람이나 결산하면 되지. 별거 다 살게라.
0: 아이고, 야, 그게 그럼 아이 벌었어?
1: 예? 아니, 남자들이 여자를 싸매기는 건 괜찮지만이야. 여자들이 남자를 싸매기는 건 어우, 세상 못 보한다니.
0: 아이고, 뿌리도 세다.
1: 아줌마.
4: 아,
1: 이게 무슨 일?
4: 아줌마, 그러나저나
1: 예.
4: 아줌마,
1: 가만 있어, 이게 무슨 일?
4: 내 어때 유마인도 말해봅소.
1: 예? 아이, 아줌마 그래, 예, 우도다에 가서 그래, 나를 괜히 쳐다보게 그래, 유마야 인도 그래.
4: 아, 아줌마 어째 나를 괜히 쳐다봤습니까?
1: 아이, 쏴봐.
4: 어여, 이거.
1: 아줌마 나를 괜히 쳐다보대고, 예. 내 아줌마를 괜히 쳐다본가? 내 너무 격분해서 괜히 쳐다봤습니다. 어째?
4: 아줌마 괜히 쳐다보니 나도 괜히 쳐다보게
0: 해. 아이야. 제보다 키 적은 게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애초에
4: 네, 옳습니다. 어떤 말씀 옳습니다. 예.
1: 아이, 제 무슨 일이 된다고? 아이, 그래 뭐, 네 회사 입장에서 예? 네 회사 어째서 내 혼자 사는 과부 집에 와서 예? 이몸 뒤집어 쓰고 속상질을 하는가? 이것만 말합니다.
0: 아, 어째 이게 어째 내 탓이란데 내 탓이지
4: 않아? 저 내 전도로 생각해서 예? 야, 높이 소리치지 마.
1: 아이, 그래 지금 말란데
0: 러시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 회사에 하고 내 도덕 연애를 한지 두 달이 되어.
4: 예.
5: 보시오.
0: 아이 고객님 정 말이요. 야.
4: 예예예 예, 예.
5: 어머. 어이 모두리 지난 건 모두 내게 와서 보게 만나고.
0: 야 그게 아니고.
5: 기래요 기래. 예.
0: 아 그래서 글쎄. 아주바이 글쎄 오늘이 우리 둘이 그 합치는 문제로 토론하려고 하는데 쟤네 무지리 거길 보러 따라오겠어. 기래 바빠 이제 지금.
5: 기래 바빠 오셨어.
0: 이 회사는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난 어제 막 죽겠을 때 길에서 짱질하라고 입을 덮어놓은 게 나이
3: 나 오늘 가서 말은 잘했대. 그래서 이거 저렇게 담이 없단데.
5: 아니 야 이 모두라 야 야 젊은 젊은이는 연애라고 무슨 다 말고 뭐라 빨고 하는데 늙은 것들은 저러들은 어떨지 이해가지고 이 집을 입으로 뒤집어 쓰고 저 짱질을 하는 거야. 가자 가.
4: 어디 가?
3: 아, 어디로 가려 또.
5: 아 이 놈들이 세상 구경시켜야지.
4: 예?
5: 뭐라 빠
4: 뭐라 빠 뭐라... 이 정도 오늘쯤은 내 한 턱 내겠습니다. 갑시다.
5: 이 회사에?
4: 예.
5: 쏙자에 칭커를 먹자. 가자.
6: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정금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5년 전 한국에 간 김정금 씨는 올해 여름에는 고향에 다녀오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게 됐다면서 왕청일이 살고 있는 어머니 최옥자 씨에게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김정금 씨는 딸이 3살이 되도록 어머니에게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식 걱정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여 오늘 직접 찾아뵙지는 못해도 어머니께서 즐기시는 노래를 요청해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가족이 하루빨리 상봉하기를 바라면서 방귀정 씨가 부른 노래 산 좋고 물 좋고 인품 좋은을 보내드립니다.

햇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꽃 해바라기는 햇님의 충직한 꽃이라고 하는데요. 순박한 농군의 솔직한 마음을 말해주기도 하지 않을까요? 절강성 항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금경 씨는 연결시 의란진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라면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강금경 씨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또 된장을 손수 담그셔서 그 맛을 인정받으면서 치부하게 됐답니다. 하여 강금경 씨는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우리네 토장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타고 구름 타고 우리의 민속 문화가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의 숨결이 승배한 민속 문화. 세월이 가도 더욱 빛날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우리의 백년 민속 문화가 전설로 엮어져 그 향기를 사방에 전하고 있는데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곳 우리 연변의 민속 문화가 천년 만년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동네 조그만 문구점이 몇몇 아이들로 부산스럽습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가 있는 건지 각자 선물을 고르고 카드를 정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선물이 좋을지, 어떤 말로 이 친구를 기쁘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내내 상기돼 있다는 걸 정작 본인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일, 내가 먼저 설레고 내가 먼저 들뜨는 일이었습니다.

선물을 주는 입장이 되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세요? 아, 저 사람은 뭘 받으면 좋아할까? 혹은 지나치듯 뭔가 갖고 싶다거나 뭔가 좋다고 한 적은 없었던가를 떠올리기도 하죠. 상대방이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할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사실 받는 사람보다 몇 배로 더욱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 클럽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림춘화 작가님의 글 동틀녘의 추위를 이겨내고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펑펑 내리던 날에 결혼했다. 집을 나서기 전 홀로 앉아 우리들의 큰절을 받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던 어머니는 상서로운 일이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다. 하얀 눈길에 발자국을 나란히 찍으며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그 어떤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절대로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헤쳐나가자고 굳게 다짐했다. 결혼 이듬해 귀여운 아들애가 태어났다. 길다란 속눈썹이며 하야말쑥한 살결이며 어디를 봐도 앞으로 인물이 훤할 것 같았다. 거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엄마인 나의 눈에는 갓 태어난 아들애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다. 아이는 우리 부부를 부모라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했다. 아이의 출생으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됐다. 아들애는 나의 삶의 희망이자 원동력이었고 전부였다. 아들을 훌륭히 키워내어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빈 주먹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현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반대로 갔다. 결혼식 날 눈이 내려 잘 살 거라던 하객들의 축복과는 달리 인생살이를 미처 터득하기도 전에 삶은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을 일찍 안겨줬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한 번도 외박을 안 하던 남편이 날이 새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안절부절 못하던 나는 부랴부랴 첫 버스를 타고 무작정 시집 마을로 향했다. 외출이라고는 평소에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다였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지 않은 이상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온 마을을 샅샅이 찾아봐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다. 바로 그때 철로 공안국 지프차가 큰 집 옆에 멈춰 서더니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내려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놀라지 마십시오. 대개 아들이 시공 중인 하동철 다리에서 추락했는데 다행히 철로 순시원이 발견하고 이미 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하동철 다리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필수로 경유하는 곳이다. 짐작해보면 전날 저녁 지부 회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사고가 났던 것이다. 그 높은 철다리에서 쇠붙이마저 얼어붙은 땅에 떨어지면 부서질 텐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할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져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성천 병력 같은 재난 앞에서 나는 눈앞이 캄캄해 났지만 나까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 같아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달래고 정신을 차리기로 다짐했다. 하늘은 정말 나에게 무심했다. 몇 해 전 하룻밤새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아픈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또 한 번 이런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다니. 나는 눈물을 쏟을 틈도 없이 급히 차에 앉아 병원으로 향했다. 남편은 간단히 응급처치만 받고 복도 한켠의 의자에 혼수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원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이는 구급용 침대에 실려 엑스레이를 찍고 곧이어 구급실로 옮겨졌다. 의사가 나를 불렀다. 검사 결과 머리와 사지에 다발성 골절이 있고 쇄술에 긁혀 근육도 여러 곳이 찢어졌어. 가장 시급한 건 앞니바 뼈가 부서지면서 심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데 이로 인해 뇌조직이 압박받고 있어. 수시로 목숨이 위태롭소. 수술하면 1%라도 생존할 희망이 있긴 하지만. 빨리 수술해 주세요. 남편을 꼭 살려야 해요.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에 나는 의사 선생님에게 애원했다. 그럼 어서 가서 입원 수속을 하오. 뒤따라온 큰 시형이 급히 은행에 달려가 1,000원을 인출해 와서 입원 수속을 끝내고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장장 6시간이 지났어야 그 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마취 효과가 사라지자 남편은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해 광기를 부렸다. 머리에 감은 붕대를 마구 잡아뜯고 온 병동이 떠나갈 듯 고함을 질렀다. 진통제를 맞고서야 겨우 헌건히 잠이 들었다. 이런 남편을 지켜보는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3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깨어나 주세요. 당신은 우리를 두고 이렇게 떠나면 안 돼요. 나는 수없이 빌고 또 빌었다. 구급실에 있는 12일 동안 나는 잠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고 간호사로 일해오면서 익힌 경험으로 정성을 다해 남편을 간호했다. 가래가 기도를 막아 질식할까봐 수시로 가래를 뽑아줬고 자주 청진하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즉시 의사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욕창이 생길까봐 자주 자세를 바꿔줬다. 그렇게 몇 번이나 생사의 갈림목에서 헤매던 남편은 가장 위험한 고비인 사흘을 견뎌냈고 일주일이 지나자 점차 진통제를 맞는 횟수도 줄었으며 고함도 지르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남편은 정말 강인한 사람이었다. 온몸이 만신창이 됐으니 통증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까봐 종종 참아냈다. 가끔은 너무 아파 이마에서 비지땀이 흘러내렸지만 이를 악물고 주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천만다행으로 하루가 다르게 남편의 상태는 현저히 좋아졌다. 실명

할지도 모른다던 두 눈도 점차 시력을 되찾고 부서진 무릎뼈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빠른 호전에 의사들도 깜짝 놀라며 기적이라고 말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지극한 정성이 남편을 사선에서 구해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남편에게 살아야 할 의지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병원에서 꼬박 45일 치료를 받았다. 그래도 여전히 쌍지팽이를 짚어야 했다. 그런데도 매일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입원비 때문에 의사의 권고도 마다하고 남편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왔다. 남편을 사경에서 살린 대가로 우리는 무거운 빚더미에 눌리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됐다. 사정리로 하다 보니 아픈 사람의 영양 보충은커녕 새 식구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졌다. 당시 나의 한 달 로임은 겨우 37원 50전이었는데 결근으로 로임이 삭감됐고 이미 꼬쓴 호조금도 빚으로 남게 됐다. 당시 우리에게 빚은 너무도 아름찬 천문 숫자였다. 빚도 갚고 아들도 잘 키우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그 어떤 고생도 감내하며 용감히 맞서야 했다. 우리 앞에 시련은 있을지라도 좌절은 결코 있으면 안 됐다. 남편은 쌍지팽이에 의지하면서 돼지며 토끼며 달기며를 키웠다. 나는 방직공장의 수노이 부업거리를 맡아다가 밤새도록 작업을 했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주머니를 들고 근처에 논밭을 누비며 돼지풀을 캤다. 묵직한 풀주머니를 머리에 이고 돌아올 땐 목이 눌리워서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는데 그 모습이 창피스러워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피할수록 아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바람에 가뜩이나 땀벌창이 된 얼굴이 더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농번기면 나는 여가를 타서 애를 옆집 할머니한테 맡기고 도시락을 싸들고 근처 농촌마을로 가서 모내기 품사기를 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변모를 꽂느라면 허리는 부서질 듯 아팠고 종아리는 강한 햇볕에 대어 새빨갛게 부었으며 껍질이 벗겨져 알알해 났다. 그래도 저녁에 품삯을 받아갖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마음이 즐거워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붓돈이라도 벌려고 애쓰다 보니 두 손은 터서 터슬터슬해지고 그 상처는 아물새 없었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어려운 고비를 씩씩하게 낙관적으로 이겨내는 나를 보고 마음이 아파했다. 간호사의 손이 저 모양이니 몸고생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소? 하지만 나는 항상 웃으며 살았다. 웃음은 나에게 곤란을 이겨내라고 용기를 줬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빛을 밝혀줬다. 남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내지 않아 얼굴에서 생활의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그늘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항상 자신감이 넘쳤다. 궁핍한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큰 수술을 받고 보름 만에 출근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물지 않은 수술자리가 아파났지만 이를 악물고 참으며 출근했다. 무거운 약병 상자를 나를 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바질바질 났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삶은 나에게 편히 쉴 여유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
주지 않았으니까. 남편의 고생도 만만치 않았다. 그이는 불편한 다리를 끌고 집 근처 산비탈을 헤매며 물풀의 나무 핵가지를 베어다 광주리를 결어서 공급판매 합작사에 팔았다. 큰 광주리는 90전, 작은 광주리는 50전에 팔았는데 풋돈이라도 벌려니 두 손은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나뭇가지에 찔려 피투성이가 됐다. 한 푼도 아껴서 빚을 갚아야 했기에 닭을 키우면서도 아들애한테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달걀을 마음껏 먹이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이 일은 아픔으로 남아있다. 의무일꾼이 부족한 진병원에서 나는 업무 골간으로 만능인으로 활약했다.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병원의 병마개라고 했을까? 진병원에는 예기치 않게 환자들이 불쑥 들이닥칠 때가 많다. 농약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처한 사람, 섣불에 뛰어 배가 찢어진 사람,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생긴 사람, 독사에 물린 사람, 난산으로 들것에 실려온 사람. 환자가 많을 땐 한 주일에 6차례나 밤중에 불려나가 수술에 참가하고 이튿날 쉬지도 못하고 연속 출근하기도 했다. 의무일꾼이라는 신성한 사명감이 나로 하여금 이토록 일에 매진하게 했던 것이다. 가난의 때를 벗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살림살이는 마냥 제자리 걸음이었다. 재수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모든 일이 꼬여만 갔다. 닭들은 용양실조로 비실비실하다가 죽어버렸고 잘 뛰놀던 개도 큰 길에 나갔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 토끼 사양에서도 번전을 건지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 사양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출근도 해야 하고 짬을 타 풋돈벌이를 해야 했기에 나는 늘 과로로 편도선이 부어서 물도 넘기기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거듭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조만간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나는 아들을 훌륭히 키우려는 초심을 잃지 않았고 아들의 조기 교육의 극성이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들은 유치원 때 이미 백인의 가감법과 조선호를 익혔다. 운동회에서는 유치원생 대표로 주석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당시 전현 권총미 경연에서 5살 조 우수상을 받아 아들의 사진이 현 정부 대문 게시판에 번듯이 올랐고 그 덕분에 나는 현 불연회와 교육회통에서 주최한 훌륭한 어머니 보고회에서 발언까지 하게 됐다. 아들에는 수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다. 다들 공부로 성공할 감이라고 했다. 맹모 삼천의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는 아들에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가지로 이사 가기로 했다. 그쯤 나도 운이 좋게 도문시 한 직공병원에 발령받게 됐고 남편도 큰 기업으로 전근하게 됐다.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는 듯 싶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운명의 장난처럼 새로운 고장에 이사 온 지 3년도 채 안 됐을 때 남편이 다니던 기업이 파산하면서 남편은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사였다. 이는 우리 앞에 놓여진 또 한 차례 시련이었다. 그 시점에 더 나은 삶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외국으로 돈 벌러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남편도 남들처럼 외국으로 돈벌이를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에 출국하려면 고금이 들어야 했고 뭐니 뭐니 해도 사고 후유증으로 가끔씩 통증에 시달리는 남편이 강도 높은 일을 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돼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걸 고려해 결국 못 간다고 못을 박아 말했다. 나는 가족 사이에 잘 중요한 건 정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풍요롭게 살지 못해도 내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싶었고 어린 나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참된 부모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싶었다. 가족이라면 반드시 똘똘 뭉쳐 함께 곤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믿었기에 남편의 출국을 단호히 막았다. 남편은 할 수 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3륜차로 돈벌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뜬금없는 남편의 폭탄 선언은 내 가슴 속에 새찬 파문을 일으켰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3륜차꾼이 된다면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 생각돼 나는 며칠 밤 잠을 설쳤다. 나의 속마음을 꿰뚫어본 남편은 조용히 나를 불러놓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빚도 갚고 아들을 공부시키려면 지금부터 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소? 나는 가정과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생도 이겨낼 용기가 있으니 나를 믿어주오. 그 말과 함께 남편은 나의 두 손을 꼭 잡아줬다. 남편의 진솔한 고백에 나도 마음이 움직여 동의했다. 우리는 먼저 돈을 꿔서 낡은 3륜차를 샀다. 그날부터 남편은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3륜차 페달을 밟으며 험난하고 어려운 세 바퀴 인생을 시작했다. 3륜차를 끄는 일도 쉽지 않았다. 때로는 깡패들을 만나 돈을 못 받은 건 물론이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그래도 남편은 3륜차 모으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남편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3륜차를 모으는 한편 시간이 나면 수도 공사에 땅 파기를, 수도관 수리하는 일 등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하기도 했다. 그리고 하수도 구덩이에 빠져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어느 해 겨울엔 동상을 입어 발가락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남편은 매일 밤 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허름한 돈주머니에서 온 하루 피땀으로 번 1원짜리, 2원짜리, 그리고 동전까지 모두 털어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돈을 받아줄 때마다 나는 기쁨보다 슬픔을 느꼈다.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고맙고 안쓰러워서 콧마루가 찡해났고 누가 뭐라든 개의치 않고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남편이 존경스러웠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 세월 산전수전을 겪으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 빚을 갚았고 어느 때부터는 저금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불어나게 됐다. 아들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했다.
초중 3학년 때 전국 올림픽 경연에서 수학, 물리, 화학, 영어 4개 과목 모두 전국 1등의 영예를 따냈다. 아들의 이야기는 그해 조선족 중학생보와 중학생 잡지에 실렸고 아들 덕분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방송을 타게 됐다. 초중을 졸업할 즈음

아들은 추천을 받아 연변일 중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가졌는데 가난한 집 아이가 일찍 절이 든다고 아이는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 곁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 아이는 고중 3년 동안 학비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으며 고중 공부를 했다. 나는 오로지 가정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평범한 아내이자 자상한 엄마로 일생을 살아왔다. 한 여성으로서 명품 옷 한 벌 몸에 걸친 적이 없고 고급 화장품 한 번 만져본 적 없이 사치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지만 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참고서를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의 책괴는 축소판 도서관을 방불케 했다. 나는 동창들이 주내 큰 의료 분야에서 주력으로 활약하며 빛나는 업적을 쌓을 때 나는 아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묵묵히 맡은 바 일터에서 자리를 지켰다. 나는 직장에서 여러 차례 선진 사업자로 당선됐고 원내 업무 경연에서도 여러 차례 1등을 했으며 주 간호 문건 기록 경연에서도 1등을 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2000년 대학 입시에서 아들은 길림성 구둥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청와대학 생물의학공정학부에 입학했다. 유관 부문과 아들애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규모가 큰 축하 행사를 열었다.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청화대학생이 나왔음을 기념하며 축하해줬다. 아들은 이렇게 자신의 학교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긴 셈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타는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룬 아들이 대견하고 눈물 겹도록 고마웠다. 나는 빌어먹더라도 자식 공부만 시켜야 한다는 우리 아버지의 철칙을 지키며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다. 아들 역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생활비를 벌었다. 살아보니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만약 불행한 운명을 탓하며 자포자기 했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기나 했을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락관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했기에 이런 날이 오는 게 아닐까?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한 보람으로 아들인 청화대학에서 석사과정까지 원만히 마치고 현재는 상해에서 유명한 의료기기 회사의 연구개발팀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몇 년 전 상해복단대학에서 법학전업을 전공하고 한 상장회사의 법률고문으로 일하는 이쁘고 착한 아가씨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며 귀여운 아이까지 봤다. 이젠 아들이 스스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는 마음을 쓸 일이 없다. 자식을 위해 고생을 견디며 살아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과 며느리는 해마다 우리를 동행해 외국 유람을 다니고 국내 명승 고적도 구경시켜준다. 파란 만장했던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덧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이젠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충실하고 활기차게 여생을 보내고 있다. 어차피 맞이해야 할 인생의 막바지에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오래오래 머물고 싶다. 한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남편의 불의의 사고와 실업, 내가 받았던 네 차례 대수술, 수없이 닥친 시련 앞에서 엄마라는 이름과 아내라는 신분으로 머리 숙이지 않고 시종 긍정적인 태도와 오똑이 정신으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

네, 금방 림춘화 작가님의 글 동틀녘의 추위를 이겨내고 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편폭이 길죠? 어떻게 끝까지 들으셨나요?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책 속에 풍덩 빠져 잠시나마 쉬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줄 사람들을 팀으로 엮어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지. 그러므로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는 일에 너무 린색해지지 말자. 언젠가는 너 역시 누군가의 부탁에 기꺼이 응해야 할 날이 오기 마련이다. 그러니 기꺼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옛말에 백지상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가벼워 혼자 충분히 될 수 있는 백지도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가볍다는 속담이죠. 도움을 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탁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하며 협동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지닌 생명체들이 경쟁하며 살다 보니 지혈해질 수밖에 없는 현대 생활이지만 그래도 함께 숨쉬며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은 더욱 따뜻해지고 살만한 세상이니 우리 서로 함께하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인생은 즐겁습니다. 세상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난성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말이 있다. 나에게도 난정 못지않게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외할머니가 계신다. 내가 말하는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친엄마가 아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우리 외할머니는 대방전 화룡현 숭선 거송리 고란에서 살았는데 결혼한 지 몇 해 안 돼 남편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딸 하나를 두고 사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어머니가 스무 살이 되던 해 교원으로 배치받아 집을 떠나자 외할아버지에게 제가해 왔다고 한다. 하얀 피부에 너무 애돼 보여서 동네에서는 그저 애긴네라고 불리웠던 외할머니는 해방 후 호적을 올릴 때에야 비로소 최순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외지에서 교편을 잡던 어머니가 결혼 후 화룡으로 정군하게 되자 외할머니 집에는 식구가 늘어나게 됐고 나와 남동생까지 연달아 태어나자 외할머니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남동생은 온 집안의 기쁨을 안겨줬으나 나에게는 치명타나 다름없었다. 남동생 때문에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없게 됐던 것이다. 지금 같으면 분유 같은 것을 먹이면 되지만 가난했던 그 세월에는 내가 허기로 자지러지게 울 때마다 온 집 식구들이 단감마의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고 들었다. 공겨지책으로 외할머니가 밥을 잘근잘근 씹어 내 입에 넣어줬는데 그제서야 내가 울음을 그쳤다고 한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이 역사를 되풀이했으나 나는 소화불량의 영양부족으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설사를 꺼내지 못했다. 그 때문에 외할머니는 또 내 기저귀를 쉴 새 없이 갈고 씻으며 다람쥐 채바퀴 돌듯 바삐 보내야 했다.

외할머니 입에서 밥을 받아 먹으면서도 나는 또 젖을 먹겠다고 버텼다. 그게 가여워서 외할머니는 자신의 젖꼭지를 물려줬고 나는 젖도 안 나오는 마른 젖꼭지를 기를 쓰고 빨아댔단다. 날마다 빨아대는 동에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는데도 외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하늘도 나를 측은히 여겼던 것일까. 웬걸 기적같이 외할머니의 젖꼭지에서 젖이 흘러나왔으니 말이다. 그렇게 나는 외할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남동생은 어머니 젖을 먹고 건실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 후 부모님이 다시 연길로 전근하면서 나는 화룡교회 할머니 댁에 남겨지게 됐다. 그렇게 나는 외할머니의 막내딸이 됐다. 잠시 더 외할머니한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에 나는 저녁마다 외할머니의 팔을 벤 채 목을 꼭 끌어안고 외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들었다. 나에게는 외할머니가 바로 어머니였던 것이다. 가끔 부모님이 화룡 할머니 댁으로 올 때도 있었으나 나는 그들을 거저 손님으로 본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수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쭉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나는 연길에 오게 됐다. 외할머니가 나를 연길에 데려다 주고 돌아서던 날 나는 외할머니를 한사코 붙잡고 따라가겠다며 울고 불고하며 야단쳤다. 외할머니의 젖을 먹고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내가 어찌 외할머니와 떨어질 수 있었으랴. 눈물투성인 외할머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외할머니는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달랬다. 이젠 학교에 가야 되니 부모와 같이 있어야 한다. 그날 외할머니는 화룡집에 들어설 때까지도 엉엉 소리내어 울어서 외할아버지까지 무척 놀랐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나는 정든 외할머니와 떨어져 서먹서먹한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뭘 하든지 부모님의 눈치부터 살폈다. 식사 자리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고 같이 사는 남동생과도 맞지 않아 싸울 때도 있었다. 부모님이 두 동생들보다 몸이 약한 나에게만 닭꼼을 해주며 끔찍이 사랑해줬음에도 길은 정이 무섭다고 나는 좀처럼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가끔 어머니가 과자나 사탕 같은 것을 사다가 우리 세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줄 때도 나는 당장에서 바로 먹어버리는 동생들과 달리 정리에 꽁꽁 싸뒀다. 잘 보관했다가 방학에 외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말이다. 무더운 여름에 간혹 얼음과자를 사 먹으라고 잔돈을 줄 때도 나는 그 돈을 외할머니에게 주려고 슬그머니 감춰놓곤 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방학은 내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나는 방학하는 이튿날로 외할머니 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물론 전날 밤은 너무 들떠서 잠을 설치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날 밝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그렇게 화룡에 도착하면 늘 그렇듯 외할머니가 역에서 환한 웃음으로 나를 반겨줬는데 그때가 나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날이면 외할머니는 반년 만에 만난 이 선녀한테 하나라도 맛있는 걸 더 해먹이려고 부엌에서 분주히 돌아치곤 했다. 외할머니가 해준 밥은 세상 별미였다. 겁돌장은 어찌나 맛있는지 밑국까지 빡빡 긁어먹었고 쨍한 김치는 먹어도 먹어도 더 먹고 싶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나는 예전과 마치

이 선녀에 대한 외할머니의 사랑은 실로 대단했다. 한 번은 내가 외할머니에게 상관지 감자가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상관지 감자란 화룡 시내에서 대략 5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상관지란 골짜기에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할아버지들이 심은 감자로서 그곳의 붉은 감자는 별미 중의 별미였다. 외할머니가 집에 감자가 없다기에 나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침밥만 등그러니 차려져 있을 뿐 외할머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날이 저물고 밖에 어둠이 두려워졌을 때까지도 외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소리와 함께 머리에 감자 광소리를 인 외할머니가 절름거리며 집에 들어섰다. 알고 보니 외할머니는 이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상관지에 감자를 가지러 떠났던 것이다.

상관지에서 감자를 이고 비탈을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다리를 상했다는 외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흩어진 감자를 다시 광주리에 주워 담고 상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어순이 길을 힘겹게 걸어왔단다. 외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요괴했다. 외할머니와 함께 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미역을 감고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 광주리를 겪고 멸집으로 농림모를 엮기도 했다.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 그러다 개학이 되어 외할머니와 떨어지는 날이 다가오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나는 외할머니와 떨어질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진작 내 심정을 알아차린 외할머니는 공부는 부모가 있는 연길에서 해야 한다. 공부를 살아요. 앞으로 꼭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연신 당부했다.

떠나는 날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최대한 느린 걸음으로 기차역에 갔는데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진 채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나를 바래주곤 했다. 세월은 흘러 흘러 나도 이젠 7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됐다. 외할머니는 진작 하늘나라에 갔다.

잘 모르던 童년 시절 나를 어머니보다 더 아껴주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외할머니. 내가 외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7년뿐이지만 난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고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준 외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난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매일같이 전해지는 손길의 온도가 어느 날 문득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낳아준 은혜도 소중하지만 함께 자라는 날들의 정은 우리 몸속에 거스란히 스며들어 피보다 깊은 요전자가 됩니다. 네, 낳은 정보다 기른 정. 네, 오늘은 김순희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도 책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길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세상을 더 깊이 리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我过不去，老打这玩意儿干什么？干脆我也豁出去了，有你没我，有我没你。他犯了魂劲儿了，把掌中擂鼓瓮音锤扔天上去了，意思呢，把雷神雨神给打跑。肉这一声大锤飞过头顶，李元霸仰脸就看着，时间不大，大锤遮着个下来，啪，正落自己脑袋上，砸了个万朵桃花开，结果李元霸落了个自己，把自己打死了。李世民一见四弟死了，痛断肝肠，但是人死不能复生啊，只好把他装殓进了棺椁，用辆车拉着回长安去了。安下他们咱不说，单说秦琼、罗成、程咬金、罗松、罗焕，自从那日他们离开瓦岗寨，老少150多口在寺外流浪，也不知道上哪是个归宿啊。当然钱是有的是了，可这一天往前走着，正好路过双阳岔道，跟本地人一打听，有人说看见没，顺这道往前走直奔洛阳，拐弯顺这条道走奔江家集。老夫人江桂枝一听啊，动了思乡之念了，跟罗松罗焕商议，打算回原籍去看看，我不愿意在外头漂流了。这父子也就同意了，当时跟秦琼和程咬金、罗成提出来，我们要在这分手，保我老娘回原籍，可怎么劝也留不住，最后洒泪分别，人家娘几个走了，就剩下他们哥仨。程咬金把大脑袋一拨了，二哥，老兄弟，就剩下咱们老哥几个了，要投奔何处？
1: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요수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중국은 대러시아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성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시장 거리를 거니는 활기찬 모습은 이미 국경 도시의 일상이 됐습니다. 국경 간 이동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통상구 경제의 활력이 전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흥룡강성의 인바운드 관광은 계속 활기를 띄웠습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 전성의 출입국 관광객은 연인원 156만 4,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1% 증가했습니다. 세금 환급 건수는 1,839건, 신청 금액은 1,000만 원을 넘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70.77%와 109.57% 증가했습니다. 그중 흑하 통상구로 입국한 러시아 관광객은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연간 출입경 인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할빈 공항의 무비자 입국 외국인 관광객은 약 5만 8천 명으로 증가률이 119.57%에 달했습니다. 국경 간 왕래는 변경 무역 대행과 단거리 여행에서 웰빙 관광, 문화 관광, 수학 여행, 비즈니스 상담 등 장거리 일정으로 확장되면서 체크인 관광에서 몰입형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우리성의 여러 부서가 협력해 러시아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입국 편의화 정책을 내놓은 덕분입니다. 할빈공항은 무비자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안면 인식과 자동 검증 장비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흑한은 저속 검문을 시행해 통관 수속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감옥사는 러시아인 감옥사 류입 28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통상구에는 이민 사무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정책 상담과 수속 처리를 제공했습니다. 할빈, 흑하, 수분하, 무원 등 대러시아 관광 집산지를 조성하고 인바운드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해 상담, 세금 환급, 언어 등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흑하 국제 대야시장은 하루 평균 1만 5천 명이 방문하고 매출이 약 50만 원에 달합니다. 수분하는 중로 국경 간 카니발 시즌과 피서 관광 100일 행동을 계기로 야간 경제와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 등 다양한 업태를 활성화했습니다. 무원은 국경 간 관광 상품 설명회를 열고 중의 건강 요양 체험, 미식 시식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 웰빙 관광 문화를 크로스보더 관광 전 과정에 접목시켰습니다. 일전 기적서류와 함께 수출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 전용 열차가 목단강 산업협력단지 역장에서 천천히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했습니다. 이 열차는 목단강시가 산업협력단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처음 운행하는 산업형 컨테이너 전용 열차입니다. 전용 열차의 운영은 무역, 투자, 통로, 플랫폼 구축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기업의 비용을 낮추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안정시켜 산업집적을 촉진할 전망입니다. 며칠 전 수분하도로 동산구 입국홀에서 왕기사는 30초 만에 입국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신고, 차량 및 인원 검사 등을 위해 여러 번 정차해야 했고 정보 수집만 30분이나 걸렸지만 지금은 한 번의 정차로 검사가 가능해져 시간이 10분에서 30초로 줄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 같은 자율주행 모델은 세관특별감독구역의 자율신고, 신청, 정산, 납세 개혁과 더불어 기업 운영 비용을 30% 낮추고 통관 효율성을 50%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종합포세구에서는 신바호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원자재 차량이 반출 신고서만으로도 신속하게 통과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량방향 구입과 판매 등 체계가 국내외를 연동하고 해외 10개 창고가 10만 명 이상의 판매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1월부터 7월까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무역액은 29억 7천만 원으로 47.3% 증가해 전성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7년 동안 누적 제도 혁신 사례 366건이 형성됐고 국가급 경험 중 복제 가능한 346건 가운데서 330건이 이미 시행돼 복제 보급률이 95.4%에 달했습니다. 또 도로 통상구 종합 개선 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돼 화물 차량 검수량이 12만 대를 돌파하고 화물량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철도 통상구 할빈 수분화 구간 개소가 완공돼
운행 속도가 시속 55km에서 120km로 향상됐고 중국 유럽 화물열차 동부 통로는 2025년 56,700개 컨테이너를 통과시켜 전국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수분화 동령공항이 첫 비행을 시작해 북경, 대련, 광주를 연결하며 립체 물류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통상구 건설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 통상구의 대등 운송이 상시화되면서 중국 화물 차량의 비율이 58.3%를 차지하고 국제 도로 운송 자격 차량은 3배 증가했습니다. 철도 쾌속 운송은 컨테이너 통관 시간을 24시간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과일, 채소, 위험 화학물질, 전자상거래 등 품목별 쾌속 운송 모델은 병행차 보세 환적을 원활하게 하고 1회 검사, 직접 통관을 실현했습니다. 6+6 현대화 물류체계가 빠르게 형성돼 통로 용량, 통상구 기능, 통관 효율성이 전방위적으로 도약했습니다. 변경 합작 단지 내 화산고 홈 테크놀로지 기업은 러시아 자작나무, 참나무를 원목 바닥재로 가공합니다. 수량 현권 회사는 상호 무역을 통해 수입한 대두, 해바라기 우를 정밀 가공하며 수량의 정제 프로젝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통투자그룹 단지의 경량회사는 차교 설비를 이미 설치 완료했으며 요지 부산물은 바로 링근 사료기업에 공급돼 원자재가 단지를 벗어나지 않고 가공이 완료됩니다. 현재 분구에는 목재, 곡물, 식품, 청정에너지, 자동차 부품 등 생산 가공형 산업과 물류, 금융, 컨벤션, 문화관광 등 현대 서비스형 산업체계가 형성됐습니다. 변경 합작 단지는 3년 연속 100억 원 단지에 진입했고 종합 보세구의 수출입 규모는 2019년보다 203% 증가했습니다. 상호 무역 현지 가공 기업은 27개 회사에 달하며 가공 비율은 1% 미만에서 61.6%로 향상됐습니다. 경유 경제에서 현지 정착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국경 간 산업 클러스터 효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센터 내 전성 최초의 금융 AI 지능형 에이전트가 가동돼 지능형 검색, 정밀 추천, 자동 응답을 통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국경 간 결제에서는 다자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브릿지, 본외화 통합 계좌, 자본 프로젝트 디지털화 및 변경 주민 상호 무역 결제 온라인화 등의 조치를 통해 결제 병목을 해소했습니다. 2025년 지역 기업의 국제 결제 규모는 24억 8,100만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금융 혁신 사례는 76건이며 예금 잔액은 지정 전보다 68.29%, 대출 잔액은 119.01% 증가했습니다. 여회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이후에 첫 민족단결진보 홍보 주간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개됩니다. 올해 홍보 주간은 전국적으로 민족단결 홍보 교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민족단결진보 사업이 거둔 역사적 성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고한 수립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 주간 동안 전국 각 지역은 주제 전시, 대표적인 홍보 강연, 문예 공연, 실물 전시, 체험형 참여 등 형식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28번째 시간입니다.
1: 잠깐!
0: 돌아보니 정치위원 주부가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온 지 한참 되었으나 모두들 격분에 차오르다 보니 뒤에 서 있는 정치위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부는 그 여인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고는 전사들을 돌아보았다.
1: 동무들, 지금 다른 데에서 시체를 파묻고 있으니 동문회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동무들이 이 자리에서 토론을 벌릴 것을 제의합니다. 오늘 동무들이 보고 들은 것은 조선의 온후 우리가 받은 가장 심각한 강의입니다. 적들은 인민들의 붉은 피로 우리에게 생생한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놈들이 우리에게 강의를 해준 이상 우리는 토론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반동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잔인무도한가? 그놈들이 무슨 세력을 등대고 이와 같이 미쳐 날뛰는가? 동무들의 체험에 의하여 중국의 지수와 조선의 지수가 어떻게 다른가? 만일 미제국주의가 우리 조국에 쳐들어온다면 이와 같은 참상이 빚어지지 않을 것인가? 나는 동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각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럼 지금 곧 토론 안 합니까?
1: 지금 곧 토론하오. 부대를 저쪽 수림으로 데리고 가서 말이오.
2: 네, 알겠습니다.
1: 아주머니, 성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3: 전 박정숙이라고 부릅니다.
1: 박 아주머니는 오늘 우리 전사들에게 생동한 사상교양을 해주었습니다.
3: 제가 뭘요? 전 그저 저의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를 털어놓았을 뿐입니다.
1: 그 이야기가 우리 전사들을 교양하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 아주머니의 경력을 이야기하여 우리 전사들을 교양해줄 수 있겠습니까?
3: 교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의 가정에서 겪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0: 주부가 수림 속에 와보니 전사들은 벌써 토론을 시작했다. 첫 전투에서 미군 새놈이나 찔러 죽이고 전탄 쪽으로 이름을 떨친 화성방이 일어나서 발언했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온화하고 얌전하고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오늘은 기관단총을 가슴에 안고 씩씩한 자태로 말하고 있었다.
4: 저는 노해방구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인논단 단장이었습니다. 토지개혁이 실시된 후부터 지수놈은 우리를 뼈에 사무치게 미워했습니다. 미국 무기로 무장한 국민당들은 자기들이 조직한 환양단 놈들을 뒤에 달고 쳐들어왔습니다. 환양단은 조선의 치안대와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놈들은 어리를 가나 큰 못을 가득 박은 늘판자를 메고 다녔습니다. 놈들은 아버지를 붙잡아 옷을 죄다 벗기고 늘판자에 넘어뜨린 후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까무러쳤습니다. 오늘 목격한 사실에서 저는 온 세상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한 집안 식구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선 인민들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사람의 가족을 집어쓴 승냥이 놈들을 깡그리 소멸해버릴 것을 결심합니다.
0: 화정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애꾼 왕대발이 벌떡 일어섰다. 격동으로 차오른 그의 눈은 벌겋게 상기되었다.
5: 저도 남만 못지않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도 지수놈들의 역청상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저는 철이 들기 전에 지수놈의 집에 팔려가서 돼지 모리를 했습니다. 동무들은 아무리 고생스럽게 자랐다 해도 부모님들의 곁에서 잤을 것이고 곁떡이라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돼지오리에서 돼지와 같이 잤습니다. 배고프면 돼지구유에서 돼지죽을 퍼먹었습니다.

0: 와 터질 때까지 여러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더 하지 않겠습니다. 전 오늘 주로 자기 반성을 하겠습니다. 전 중국이 해방되고 장개석이 대만으로 도망치자 저는 정세를 잘못 인식했습니다. 반동들이 800만 대군을 소멸했으니 이젠 별 큰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가난한 집 살림이나 보살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 아직도 고통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나라의 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에 미안하고 조국 인민들에게 미안하고 학살된 조선 인민들에게 미안하며 그 조선 아수문에게 미안하고 구덩이에 묻힌 서른 살짜리 아이들에게도 미안합니다.
1: 육반 반장 류대순이 갑자기 땅에 쓰러졌다.
2: 대순도무! 대순도무!
3: 왜 그러?
2: 까불어 쳤습니다.
3: 빨리 유상원을 불러 주사를 얻소.
2: 알았습니다.
4: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3: 네, 괜찮을 겁니다. 이 동물은 격해지면 까무라치는 병이 있습니다. 좀 지나면 인차 정신을 차릴 겁니다.
5: 정치원 동지, 관장 동지께서 긴급 임무가 있으니 얼른 돌아오라고 합니다.
6: 긴급 임무?
5: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고통을 성토하는 모임도 그만두고 다들 길에서 먹을 식량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4: 알았어. 자, 그럼 빨리 가죠.
2: 자!

0: 탐부에 도착하여 집안에 들어서니 등군이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1: 등탄장, 무슨 급한 일이 생겼소?
2: 아, 이것보, 발이 크게 부러질 모양이야.
1: 그게 뭐야?
2: 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지급선불.
3: 동무들이 괴뢰군 제2군단의 조력을 소멸한 커다란 승리를 축하합니다. 이번 승리는 우회작전의 조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군 좌익을 담당한 제5군은 신속히 방룡리 일대로 우회하고, 아군 제4군은 숙천, 순천 일대에 우회하여 개천으로부터 평양으로 도주하는 미군 제2사단, 제25사단과 기병 제1사단의 퇴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상의 부대들은 피로를 무릅쓰고 모든 난관들을 박차면서 용감히 전진해야 합니다.
1: 그럼 우리 탄도 이번 작전에 한몫 끼울 수 있을까?
2: 에이, 별 걱정을 다 하는군. 우리 탄은 전위를 서게 한단 말이오.
1: 보나마나 동부가 또 떼지를 썼겠구만.
2: 그야 두 마리면 잔소리지. 하지만 내일 아침 8시 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해 한다는 엄한 명령이오.
1: 방종비가 여기서 대체 얼마나 돼요?
2: 자, 지도를 봐. 여기 덕천에서 구불구불 대동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이 개천 아래쪽에 있는, 자, 여기가 바로 박종리요.
1: 얼핏 보아도 120리는 잘 될 것 같은데.
2: 금방 성량같이도 몇 번이나 재봤는데 140리 안에는 될 것 같지 않소.
1: 140리라. 그럼 적들은 박종리에서 얼마나 먼 곳에 있어?
2: 우리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어. 기껏해야 50리 남짓할 거요.
1: 그러니까 우리는 적들보다 두 배나 더 먼 길을, 그것도 두 다리로 기계화 부대와 달리기 경기를 해야 한다는 그 말이군.
2: 그렇소. 사람의 두 다리와 자동차와 그의 경쟁이지.
1: 우리가 앞당겨 출발할 수 없을까?
2: 낮에 출발하자는 말이오?
1: 그래야지.
2: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소. 그러다가 적들이 김새를 차리게 되면 더 빨리 도망칠 거란 말이오. 그땐 놈들을 붙잡기 더 어려울 거요.
1: 위상을 잘하면 안 될까?
2: 위상? 그것도 좋은 방법이.

0: 오늘은 마침 눈이 많이 내렸는데 섬옷을 뒤집어 입으면 비행기도 목표를 쉽게 발견하지 못할 것이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쟁취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부의 동의를 얻어야지.
1: 좋소. 내가 사부에 제기하겠소.
2: 등군이 사부에 전화를 걸어 제안하자 사부에서는 인차 동의했다. 바로 반 시간 후 부대는 눈보라 휘몰아 치는 큰 길에 나섰다. 전사들은 엄격한 규정대로 섬저거리와 손바지를 뒤집어 흰색 안쪽이 겉으로 나오게 하고 풀색 손모자에는 수건을 씌우고 백포를 만도처럼 뒤집어섰다. 부대는 눈 덮인 산길로 나는 듯이 전진했다.

조끼가 두 번이나 나타났으나 그때마다 부대는 길가의 눈 위에 엎드려서 목표를 폭로시키지 않았다. 날이 어둡기 전에 20여리를 걷고 자정이 되었을 때는 80리를 걸었으며 이튿날 날 밝을 무렵에는 벌써 120리를

0: 강병기가 점점 가까워졌다. 곽상은 자기 련을 인솔하고 신명이 나서 앞으로 줄다름쳤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였다.
1: 이게 비행기 소리가 아니오?
2: 비행기가 아니고 저게 자동차 부대입니다. 저길 보십시오.
0: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맞은편 산기슭에 난 큰 길로 열 바퀴짜리 대형 짐차 여러 대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1: 자동차 소리가 마치 비행기 소리처럼 들렸구만.
2: 열 바퀴짜리 자동차이니 발동기 소리도 다른가 보죠.
1: 네 놈들이 열 바퀴라도 우리 두 다리보다 뒤졌구나.
2: 우리가 한 발 더 앞섰습니다.
1: 자, 60mm 포. 예. 여기다 포를 걸고 저놈들을 답세겨. 예.
0: 전사들이 60mm 포를 안고 오더니 포판도 놓지 않고 포 사격을 시작했다. 포 사격으로 뒤에 섰던 자동차들이 머뭇거리다가 속도를 늦추었다.
1: 돌격!

0: 자동차에 앉은 적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놈들은 휘둥기며 마총질을 했으나 저가간의 용량 대비가 현저했기에 전투는 잠깐 새에 끝났다. 전사들은 자동차에 실었던 물품을 로액해가지고 돌아왔다. 전사들이 로액한 것은 과자, 통조림, 담배, 술과 같은 식료품이었다. 포로도 10여 명이나 되었다. 제일 앞장에 섰던 꼬마반의 전사들은 입이 한방만해졌다.
1: 난 이런 전투도 처음이야. 마수거리가 이만하면 괜찮은 셈이지.
2: 그렇지. 우리가 강해군 하느라고 수고한 줄 아는 모양이지.
3: 미국 놈들이 이전에는 장개석이 수송대사 노릇을 시키더니 오늘은 그놈들이 직접 수송 임무를 맡았군.
4: 아, 이건 수송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위로대란 말이오.
0: 전사들은 로액한 물건들을 연장 앞에 내놓았고 다른 전사들에게도 담배며 술이며 통조림들을 내놓았다. 온 련은 기쁨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곽상은 전사들의 기분과는 정반대로 온 얼굴이 시뿌둥한 기색이다. 속사포가 련장에게 다가섰다.
2: 아니, 련장 동지, 왜 그러십니까?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5: 고만한 전리품으로, 그렇게도 기뻐?
2: 아, 네?
5: 고작 적의 꼴이나 씹어먹자고 140리를 힘들게 뛰어왔나?
2: 그 꼴이라니요?
5: 난 저게 적의 꼴이가 아닌가 생각하네. 대부대가 새어나가지 않았을까?
2: 아, 포로가 한 10여 명이 되니 그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5: 그럼 가서 번역 일꾼과 포로들을 불러오게.
0: 잠시 후 번역을 책임진 간사와 포로 한 명이 렴부로 왔다.
5: 당신의 부대는 어느 부대인가?
6: 우리는 미군 제2사단 후방부대입니다.
5: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 중이었는가?
6: 지금 평양으로 물자를 실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5: 그럼 주력 부대가 아직 뒤에 있다는 말인가?
6: 우리 제2사단, 제25사단과 기병 제1사단의 주력은 아직 뒤에 있습니다.
5: 그래?
0: 그 말을 들은 곽상은 뛸듯이 기뻤다. 포로들 앞이 아니라면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곤두박질이라도 몇 곱해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잠시 뒤에 등근 단장 주부 정치위원과 류키영 영장이 산으로 올라왔다. 곽상에게서 정황 보고를 들은 등군은 전투 배치를 시켰다. 곽상의 3년은 이 산마루를 지킬 임무를 맡고 작은 산봉우리로 이동했다.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흰 구름이 둥실둥실 춤추며 흘러가는 풍요로운 가을인데요. 가을이 날마다 색다르게 물들어가고 백일홍이 빨갛게 노랗게 고향길을 예쁘게 수놓고 있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가을 햇살을 바라보면서 고향길을 걷고 싶고 고향 내음을 만끽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사랑 속에 꽃피는 우리의 민속 문화도 날로 발전돼 신비롭고 아름다움을 만방에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요청아마랑에서는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풋풋한 고향의 구수함이 풍기는 우리의 멋과 우리의 맛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김순희 가수가 부른 노래 맛으로 만나는 연배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고향에는 예로부터 장수 냉면, 막걸리, 순대, 찰떡 등이 전화별미로 꼽혀왔습니다. 그리고 구수한 토장 맛이 풍기는 곱돌장국은 우리네 마음을 덮여주고 엄마의 얼굴이 그리워나게 하는 민속 음식으로 소문을 봤습니다. 강서성 소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병기 씨는 타양 생활 20년이 되지만 항상 고향이 그리워나고 고향의 음식이 그리워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김치랑 고추장이랑 보내주는 시어머니가 고맙다면서 시부모님에게 노래 김치맛 자랑 일세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보랏빛 향기에 매료돼 많은 관광객들이 방방곡곡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연변의 전통 문화와 민속 음식의 절찬을 보내면서 자주 오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유령 씨는 어릴 적에는 김치랑 토장이랑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타양 생활을 하면서 고향 음식의 진미를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정에서 손수 김치랑 담그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전미령 씨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하셔 본 썩장을 보내드립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가 뭐예? 우리 독벌이 회사에 내게다가 혼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대가라면 숱한 게 고사지고 웃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동무
3: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2: 예.
3: 회장님.
2: 예.
3: 들어오셔.
2: 예예예. 예, 예, 예.
3: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예?
2: 네 무슨 비밀 학도 합니까? 아 연정아. 따따사구나.
3: 아이 그런데 반지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2: 예 우리 그 별판 내자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침이 아니겠습니까?
3: 글쎄
2: 예?
3: 60이 다 되는 게 주세업자인지
2: 60에 청춘이라는데.
3: 그래도 글쎄
2: 아 오동문의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3: 이과부는 그 세지바르기랍니까?
2: 예 구동문은 그 전에 무도 끝에 날 데리고 어쩐지 압니까?
3: 어째습니까?
2: 양로태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3: 그럼 세지바리 찾아갈게지 나를 어째 찾아왔습니까? 예?
2: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재질해서.
4: 오가부 선생님 계십니까?
2: 저 누구 왔습니다.
5: 머리 맡기소.
3: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패들 예? 왔습니다. 범인 죄송합니다.
2: 왔음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3: 야 이밤째 아즈바이하고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즈바이는 별나게 안 보겠습니까?
2: 예? 제 정말 그렇구만.
5: 야!
2: 이런 거 좀
3: 나 자느라 이제 벗었다 나와서 주사 입느라고. 예.
2: 이거 어쩝니까 이거?
3: 이거 예. 업되겠습니까?
2: 업되라고 여기.
3: 빨리 와 업되시네.
2: 업되라고.
3: 예 업되십니다.
2: 아우
3: 기다려봐.
2: 아우 야 여기 아우 따가라 따가라 아우 따가라.
3: 어디 움직입니까?
2: 야 예. 저기는 지네 따가봐도 구들이 화감해 갔습니다. 머리가 썩대가 벗어져.
3: 야 옷을 벗으면 더 맥락해보지.
2: 예? 예 어쩝니까 그럼?
3: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없어.
2: 예예 예, 그럼 자겠어. 아이고 아이 어둠 잡아. 두개 바늘 같은 거 할 수 없어.
3: 아, 두개 바늘 또 어떻다고 그래?
2: 내 지네 지네 칠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나자.
3: 그래서 그래.
2: 빨리 나가봅시다.

0: 아니 근데 이 집에서 입을 덮어놓은 건 뭐예요?
1: 아니 이게 저 싸이요.
0: 저 싸이라고요?
1: 아니
0: 아니 혼자 사는 게 무슨 속 싸이 일이 많이 해?
1: 야 저기 금년동 사내에서 장사실 좀 할까 해서 야
0: 거의 다 된다.
1: 이런 거 야, 아니, 야, 거기다 써야 거지. 뭐만 이거 없어.
0: 야, 많이 해.
1: 거의 여섯 달 만든 날에 세만 하고 가. 야,
0: 야, 내 세나?
1: 아, 우리 여태 흑기 상기 영감들 땀 내가.
0: 이러서 다 뜨면 그런 냄새 나이 나냐?
1: 아, 모르는 소리다.
0: 아, 저는 저기 그 노래 빨라 가기를 뭐 그 못 봤어. 남자들 거기서 오래 있게 되면 남자들 몸에서 분내라, 남자들 향수내나 제 그 뭐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모르겠어.
1: 그럴수록 뽕뽕이야.
0: 야,
1: 먹자.
0: 먹여. 이게 냄새는 그렇게 독해도 먹으면 얼마나 커서 그건 다 한 가지다 이게.
1: 아이 정말 듣고 봐 그런 가서 야
0: 이게
1: 정말 맛있겠다 이게.
0: 그렇겠지만 야 둘이 먹다 서해 죽어도 모를게.
1: 어이 손 사 먹지 마고 이 뜨고 인사 같이 먹게.
0: 야 날래 봐야 됐다 먹자.
1: 어이 나도 먹자.
0: 야 그래.
1: 야 그런데 어째서 속사보이 저수간 영감 생각이 나. 그 영감은 속상 맞구리에 넘으는 콧물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도 잘 먹던데 우리 영감은 속상하거든 병병병아리마 영웅거든 하늘맞이 깨는 것도 모르고
0: 살살 긁어주는 게 거기 감자 한 가지가
1: 이게 감이
0: 이게
1: 혹시

0: 잠깐만.
1: 어이, 야, 어서 절대 또지 막 사랑처럼 하라. 자잘거리지 마.
2: 눈이 맞은 호흡만세. 눈이 맞은 호흡만세.
0: 어이, 어디 나서게? 어이, 사시발이야.
1: 어때 그냥?
0: 저는 정말 시집 아이가 됐어.
1: 아, 시집 아이가 한 번 자꾸 저래.
3: 아이고, 그럼 고소한 영감 또 뺏겨왔구나.
1: 오야, 어이, 어디 좋은 날 있어? 진짜?
0: 아, 저 정말 가겠어.
1: 야, 내 길이 이 물체계가 아예 계속 혼자 살게 했어.
0: 그래. 야,
1: 몇 살이야? 어디 뭐하?
0: 아이고, 간부라 안 돼.
1: 간부?
0: 야,
1: 나이는 몇 살이라?
0: 야,
1: 어디 갖고 깨끼오? 맨 먼저 말했어.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야, 몇 살이야? 몇 살이야?
0: 몇 살인가? 62이요.
1: 62살이야? 야, 어, 나이는 그것도 싫잖아.
0: 저, 어이, 어이, 야.
1: 저 내일 다 봤어. 난 말을 다 했지.
0: 그냥 우리 덕분에 이 회사이요.
1: 이 회사,
0: 야,
1: 그 영감 실수.
0: 아니, 어때 그래요?
1: 그 영감이야, 거친이 별로 정자 유마이.
0: 아이, 유마이야. 우리 기사다녀, 쟤 어제 회사에 그렇게 얘기라. 그럼 뭐라게?
1: 쟤 아직 그 영감 몰라 그냥.
0: 어이, 저 여기로. 야, 전혀 저만 믿고 말아냐? 어디 가, 외우지 마.
1: 야, 어디야? 그 영감이야. 무도사에 가서 나를 어쨌는지 아?
0: 어째?
1: 그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아기를 품어서 그저 똥을 서는 거서 태습 체해서 그저 해내 그래 매맞춘다 뭐래.
0: 거기서 걔 너무 고봐서 그랬겠지?
1: 고봐서?
0: 야,
1: 엉뚱한 궁이 서서 그랬 거지? 아이고, 내 요래 문을 오목해서 그저 명남들이 그저 걸어 눈차 난 맨서 죽이게 잡아.
0: 새끼들
1: 아, 이게 이제 잔더리 끈적하지 말고 쨍절해 나는데 그래도 막
0: 어때? 이게 신경토이라는 게 나도 두 번도 못 그랬는데 이런 쓴데. 야, 그게 과부 신경토이라는 게 다 이렇다.
1: 신경토요?
0: 예,
1: 토요. 그러면 싫음 난다. 어, 기력이 떼요.
0: 야, 야.
1: 무더디 끝에 나를 데리고 가서 어쨌는가?
0: 너무 무서웠다.
1: 야, 고자를 먹였단 말이야.
4: 내 한 마리 있을 거만 없어. 아우야, 어. 아, 이동무. 양꼬재는 이동무 나를 싸매겠지. 내 이동무 싸매겠어.
1: 아이, 아이, 그날에 그래. 결산할 땐 내 돈을 내겠다니까. 아이, 아줌마이 그래. 자기 내겠다, 양꼬재.
4: 옳습니다. 내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꺼내니까 아줌마이 내 돈을 꽉 쥐면서 무슨 일 하겠습니까?
1: 어우야, 심판 소리 안 나. 아, 내가 언제 아줌마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4: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 거, 그저 그냥 쥐는 채 했지.
4: 아, 그래. 제하면서 아줌마의 무지개 나겠습니다.
1: 네, 어쨌습니다.
4: 아이고, 야, 어찌 뭐 남이 감대 이렇게 무지합니까? 이러면서 아줌마의 돈 내지 했습니까? 어,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간 택시비까지 아줌마의 내고 달아놨습니다.
1: 어, 아줌마의 돈 덕지가 앞서 앞서 그 신세하게 필러
4: 맞죠.
1: 아이고, 야, 둘이 낳든가 아무 사람이나 결산하면 되지. 별거 다 살게라.
3: 어우, 야, 그게 많이 벌었어.
4: 예?
3: 아니, 남자들이 여자를 싸매기는 거는 괜찮지만 야, 여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남자를 싸매기는 거는 어우, 세상 못 본다니.
1: 아이고, 뿌리도 세다.
3: 아줌마.
4: 아유.
1: 이게 무슨 일?
4: 아줌마, 그러나저나
1: 예?
4: 아줌마
1: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일?
4: 내 어때, 유마인도 말해봅소. 예?
1: 아이, 아줌마 그래. 예? 우도다에 가서 그래. 나를 괜히 쳐다보는 게 그래. 유마 아임도 그래.
4: 서라, 아줌마 어째 나를 괜히 쳐다봤습니까?
1: 아이, 쏴봐.
4: 어여?
1: 아줌마 나를 괜히 쳐다보자고.
4: 예.
1: 내 아줌마를 괜히 쳐다본가? 내 너무 격분해서 괜히 쳐다봤습니다. 어때?
4: 아줌마 괜히 쳐다보니 나도 괜히 쳐다본 게 있는데.
1: 아이야. 이 해달 쟤보다 키 적은 게 어떻게 저를 그렇게 애쳐다.
4: 네, 옳습니다. 어떤 말씀 옳습니다, 예.
1: 아이, 쟤 무슨 일이 됐다고? 아이, 그래 뭐, 네 해달 입장에서, 예? 네 해달 어째서 내 혼자 사는 과부 집에 와서 얘 이불 뒤집어 쓰고 속상실 하는가? 이것만 말합니다.
0: 아, 어째 이게 어째. 아니, 내 사진한테 내 다 숨지게라.
4: 저 내 돈도로 생각해서 야, 높이 소리치지 마, 떠들지 마.
1: 아이, 그게 무슨, 아이, 그래, 지금 말란데.
0: 러시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 회사하고 내 도덕 연애를 한 지 두 달이 되어.
4: 예.
1: 무슨요? 아이 거기 그게 평가래요.
0: 야.
4: 예예예 예, 예, 예.
1: 어머. 어이 모두를 지난 건 모두 내게 와서 포기한다고.
0: 야 그게 아니고.
1: 기래서 기래서. 예.
0: 아 그래서 그제 아줌마의 그제 오늘이 우리 둘이 그 합치는 문제를 토론하려고 하는데 쟤네 무지를 거길 보러 따라오겠어. 그래 바빠인데
1: 지금. 그래 바빠오겠어.
0: 이 회사는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난 어제 막 죽겠을 때 길었어서 짱질하라고 입을 덮어놓은 게
3: 나이구나. 아, 어느 가서 말은 잘해도 그새 저렇게 담이 없단데.
1: 아니, 야, 이 모두라, 야. 야, 젊은 젊은이는 연애라고 무슨 다 말고 뭐라 빨고 하는데 늙은 것들은 저러들은 어땠지 해가지고 이 집을 입으로 뒤집어 쓰고 속짱질 하는가. 가자. 가.
4: 어디 가?
3: 어디로 가냐 또.
1: 아, 이 놈들이 세상 구경시켜야지. 예? 뭐라 빠.
4: 뭐라 빠. 이동구 오늘 찌는 내 한 통 내겠습니다. 갑시다.
1: 이 회사.
4: 예.
1: 속자의 친구를 먹자. 가자.
5: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정금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5년 전 한국에 간 김정금 씨는 올해 여름에는 고향에 다녀오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게 됐다면서 왕청일이 살고 있는 어머니 최옥자 씨에게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김정금 씨는 딸이 3살이 되도록 어머니에게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식 걱정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여 오늘 직접 찾아뵙지는 못해도 어머니께서 즐기시는 노래를 요청해 기쁨을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가족이 하루빨리 상봉하기를 바라면서 방디정 씨가 부른 노래 산 좋고 물 좋고 인품 좋은을 보여드립니다.

햇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꽃 해바라기는 햇님의 충직한 꽃이라고 하는데요. 순박한 농군의 솔직한 마음을 말해주기도 하지 않을까요? 절강성 항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금경 씨는 연결시 의란진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라면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강금경 씨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는데 몇 년 전부터는 또 된장을 손수 담그셔서 그 맛을 인정받으면서 치부하게 됐답니다. 하여 강금경 씨는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우리네 토장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타고 구름 타고 우리의 민속 문화가 널리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별의 숨결이 숨겨진 민속 문화. 세월이 가도 더욱 빛날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우리의 백년 민속 문화가 전설로 엮어져 그 향기를 사방에 전하고 있는데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곳 우리 연변의 민속 문화가 천년 만년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리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어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가능합니다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앞잡이는 뒤집어진다는 속담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부당한 일을 돕고 그에 협력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앞잡이는 어떤 부정한 일이나 음모에 가담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 속담은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쁜 일에 가담하거나 타인의 악행을 돕는 사람은 그 결과가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에 동조하거나 악행을 지원하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앞잡이가 되는 것은 때때로 일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면 그 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훈이라는 이름의 성실한 농부였고 다른 한 명은 정환이라는 마을에 잘 알려진 상인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환은 부유하고 성공적인 상인이었지만 그가 얻은 부는 대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정환은 남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상인들이나 농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환은 한 사람에게 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거래의 조건은 남의 재산을 빼앗고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이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환은 지훈에게 높은 보상을 약속하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끄럽고 망설였지만 결국 지훈은 정환의 제안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앞잡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정환은 이 거래를 통해 큰 이득을 보았고 지훈 역시 약속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얻은 이득에 기뻐하며 생활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정환의 사기 행각을 알아차렸고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을 속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정환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킨 일에 가담했던 지훈도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정환의 부당한 거래에 가담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도 비난과 냉대가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마을에서 소외되고 그의 농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자 그는 다시는 마을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환과 지훈 모두 결국 부정한 일에 가담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정환은 사기와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지훈은 정직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가 불행하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과로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이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부정한 일에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돕는다면 결국 그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정환의 제안을 받아들여 부정한 거래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잠깐의 이익을 얻었지만 그 일이 결국 자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부정한 방법은 오래가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매우 크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불법이나 부당한 일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도와주는 것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정환의 잘못된 거래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일을 돕는 것보다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그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단기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정환의 제안을 받아들여 단기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가 얻은 결과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이익에 집중하다 보면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올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고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지만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앞잡이는 뒤집어진다는 속담은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부정한 일에 참여하면 일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큰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정한 일이나 부도덕한 행동을 돕는 것보다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하고 단기적인 이익에 휘둘리지 않으며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담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나 이론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부정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종종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돕기보다는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0: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로 인슐린 분비 이상이나 인슐린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는 질병입니다. 최근에는 당뇨병의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생활습관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의 위해성과 생활습관 등을 통해 예방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과 제2형 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2형 당뇨병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생활습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자기 면역 질환으로 췌장에 있는 인슐린 분비 세포가 손상되어 인슐린을 전혀 만들지 못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는 주로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발생하며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여 혈당을 조절해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들이 인슐린

반응하지 않게 되는 질병입니다. 그 결과 혈당이 높아지게 되며 주로 성인에게 발생합니다. 생활습관, 특히 비만,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2형 당뇨병은 초기에는 약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임신 중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임신 기간 동안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나타납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출산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이후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짐으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의 경우 개인의 생활습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은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지방이 복부에 축적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이는 혈당 조절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 비만은 제2형 당뇨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돕습니다.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은 당뇨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백미, 빵 등과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도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을 유발해 혈당 조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당뇨병 발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혈당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잦은 배뇨, 혈당이 높으면 신장은 과도한 혈당을 배출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자주 배뇨하게 됩니다. 과도한 갈증, 배뇨가 많아지면 탈수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피로감, 혈당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몸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체중 감소,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체중이 갑자기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체내 지방을 연소하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치유 지연, 높은 혈당 상태는 상처가 치유되는 속도를 늦추고 감염에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당뇨병은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실명, 신경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증하며 신경 손상이나 신장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당뇨병은 예방이 가능하고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혈당 체크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식이요법, 운동, 약물 치료를 통해 혈당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당을 체크하고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이번 순서는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 습관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핵심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생활 습관병으로 불리며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때문에 식사 관리, 운동 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뇨병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방법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습관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이 장기적으로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당뇨병 발병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식사와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지만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현미, 보리, 귀리, 채소 등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저지방 동물성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 완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 등에서 나오는 건강한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지므로 기름진 고기나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가공식품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고 간식은 소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량의 식사를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에서 나오는 당분을 제한해야 합니다. 설탕이나 고과당 시럽이 포함된 음료나 디저트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므로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대신 과일과 천연당이 포함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을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은 체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과도한 체지방 축적을 예방하여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며 체중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특별한 장비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력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율을 높이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덤벨이나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켜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력운동은 주 2, 3회 정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외에도 스트레칭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 유용하며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후에는 혈당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 혈당이 급격히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동 전에 혈당을 확인하고 필요시 저혈당 예방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한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유발하고 그 결과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과식이나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초래하기도 하여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당뇨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운동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명상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이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루 10분 내지 20분 정도의 명상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외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영화 보기 등은 정서적 안정을 돕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유효한 방법들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취침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당뇨병은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 질병입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식사관리, 약물치료, 혈당 모니터링, 생활습관 변화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집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당뇨병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당뇨병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이요법입니다.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체중 조절을 돕기 위해서는 식사를 계획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고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을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그 양과 종류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적정하게 유지하고 저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식사의 50에서 60% 정도를 탄수화물로 구성하되 복합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흡수되게 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식사에 포함시키고 하루 25에서 35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불포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포화 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어유,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등이 좋은 지방원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에 적절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간식도 소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의 과식을 피하고 소량의 식사를 자주 나누어 먹으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분이 들어간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물, 녹차, 허브차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에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물 치료나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경구용 약물에는 메트포르민과 같은 약물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간에서의 당 생성을 억제하고 체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설판일우레악의 약물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1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이 필수적이며 제2형 당뇨병 환자도 병이 악화되면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세포에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을 주사로 맞는 경우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식사 조절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여 자주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후 혈당이나 공복 혈당을 측정하여 자신의 혈당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약물 복용량을 조정합니다. 정기적인 의사 방문을 통해 치료 계획을 점검하고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지속적인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당뇨병은 한번 시작되면 치료와 관리가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만성질환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게 주 3회 정도 실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운동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운동 전후 혈당 체크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변화를 초래하여 혈당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휴식과 취미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1kg 정도의 체중 감소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며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지속 가능한 체중 감소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등을 체크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혈당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식사요법, 운동, 약물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혈당체크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의사와 협력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영화 영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서 싹이 난 감자로 아이들에게 경미한 중독을 일으켜 생존의 기회를 얻는 장면이 광범한 토론을 일으켰습니다. 네, 실제 생활에서 싹이 난 감자는 왜 먹을 수 없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 수도의과대학 부석북경중이병원 림상영양과 부점의사 덩려는 네, 감자의 싹을 제거하면 먹을 수 있다.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갔다가 푹 익히면 독성이 제거된다는 등의 방법은 위험성이 생각보다 훨씬 높으며 핵심 위험은 솔라닌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성숙한 감자 속의 솔라닌 함량은 네, 100g당 2에서 10mg에 불과하며 일반적으로 100g당 20mg 미만이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일상적으로 섭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자의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손상되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증가하며 싹의 눈이나 싹의 밑동 등 부위는 100g당 500mg에 달할 수 있습니다. 네, 솔라닌은 독성 생물 알칼로이드로 네, 체내 콜린 에스테라제 활성을 억제하고 위장 점막에 강한 자극을 주며 신경계통과 호흡 중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처리 방식으로 솔라닌 위험 제거가 어려워 네, 많은 사람들이 싹이 난 눈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찬물에 담그거나 네, 고온으로 완전히 익히면 독성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이러한 일반적인 처리 방법으로는 솔라닌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네, 싹의 눈은 독소가 가장 집중된 부위일 뿐이며 솔라닌은 육안상 정상으로 보이는 주변 조직으로 이미 퍼졌을 수 있습니다. 찬물에 담그는 것은 표면의 극소량 독소만 溶해시킬 뿐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솔라닌은 열에 대한 안정성이 비교적 높아서 네, 일반 가정에서의 삶기, 볶기 등의 온도는 보통 100에서 180도로 일부만 분해될 뿐 잔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쓴맛이나 얼얼한 맛으로 판단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는 바 약간 싹이 난 감자는 조리 후에도 뚜렷한 냄새가 없을 수 있어 경계심을 늦추기 쉽습니다. 네, 솔라닌 중독의 잠복기는 대개 30분에서 2시간입니다. 경증 증상으로는 인후 자결감,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되면 탈수, 전해질 불균형, 경련, 호흡곤란, 심지어 호흡중추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특효해독제는 없으며 섭취 후 적에는 구토를 유도하고 미온수를 마시는 것이 좋으나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서 유세탁, 유세첩, 수분보충 등 대증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너울 속에서 기러기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가을물은 먼 하늘과 한빛이네. 네, 가을의 색채가 이미 우리나라 대지에 펼쳐지고 있는데 북방은 1년 중 가장 상쾌한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른바 가을 하늘이 높고 상쾌하다고 하는데 네, 가을의 상쾌함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맑게 갠 하늘이 상쾌합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점차 약해지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의 우기가 끝납니다. 네, 특히 북방의 경우에는 이때 고공은 북쪽 기류에 의해 통제되어 구름이 줄어들고 맑은 날이 많아 하늘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씻은 듯이 깨끗한 공기가 상쾌합니다. 네, 여름비에 씻긴 대기종의 먼지 불순물 입자가 크게 감소하고 투명도가 크게 향상되며 하늘에서 파장이 짧은 청자색 빛의 비율이 높아져 하늘색이 더욱 짙어 보입니다. 특히 공기 중 음이온이 증기하는 곳은 가을 공기가 더욱 신선하게 느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체감적으로 상쾌합니다. 네, 가을에 접어들면서 아열대 고기압도 점차 약해져 네, 동쪽으로 물러가고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약해지며 네, 공기가 건조해지고 더위가 점차 사라집니다. 매년 9월 동북 대부분 지역, 서북 지역 동부, 신강 등지의 평균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 사이로서 체감적으로 상쾌합니다. 이외 가을철에 우리나라 찬 공기 활동이 점차 빈번해지지만 네, 겨울보다 약하여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체감적으로 쾌적합니다. 네, 오색 영롱한 경치가 상쾌합니다. 네, 체감적인 상쾌함 외에도 가을은 시각적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각지에서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10월 중순이면 숲이 온통 물들어 마치 하늘이 저색판을 뒤집어 놓은 듯합니다.

네, 가을철에만 한정된 청명하고 상쾌한 날씨는 보기 드물며 아름다운 경치는 더욱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네, 천고마비의 가을 날씨에 대자연 속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네, 하지만 가을철은 대부분 맑고 건조함으로 수분 보충과 건조함을 다스리는 데 주의하고 네, 동시에 자외선 차단 조치를 잘 취해야 합니다.

네, 가을철에 탈모가 발생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럼 중의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탈모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9월 16일 네, 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열린 가을철 중의약 양생 주제 발표회에서 절강성 중의원 주임의사인 강군이 건의를 제시했습니다. 네, 내부 조리 방면에서 검은깨, 검은콩, 호두, 오디, 구기자 등 음양 및 혈액을 보충하는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식자재들을 맵쌀과 함께 끓여 죽을 만들어 매일 아침 따뜻하게 먹으면 정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살코기, 생선 등 량질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추, 산초, 양고기 등 맵고 따뜻하며 건조한 음식은 엄격히 피하여 화를 높이고 건조 현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네, 앞이마 경계선부터 뒷머리까지 네, 천천히 노르되 백회혈, 통지혈 등 주요 혈자리를 중심적으로 자극해야 합니다. 각 혈을 3분에서 5분 동안 문지르고 국부적으로 약간 열이 날 정도로 하면 네, 효과적으로 머리의 기혈을 소통시킬 수 있습니다.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

때 나무 빗이나 숯불 빗을 사용하되 모발끝 방향으로 빗어 매일 100여 차례 이상 지속하여 모래의 경락을 자극해야 합니다. 네, 모리를 감을 때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하는데 네, 체온에 가까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핫소, 측배기 등의 성분을 함유한 순한 영양형 샴푸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머리를 감은 후에는 가능한 한 고온의 드라이어를 피하여 머릿결 손상을 줄여야 합니다. 네, 당근 의사는 가능한 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과도한 걱정과 불안을 피하여 감정 소모가 기혈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해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탈모 상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면 네, 즉시 병원에 찾아갈 것을 권장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이를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와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와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화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명절을 일명 불씨 바꾸기 명절이라고도 합니다. 와족어로는 뱅크 배너라고도 부르고요. 운남성 창원 일대 와족인들의 전통 명절입니다. 불씨 바꾸기 명절은 불에 대한 고대인들의 숭배에서 기원했으며 해마다 음력 3월 초 사흗날부터 초 엿새까지 진행합니다. 와족 민간에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불을 낡은 불 혹은 다 타버린 불이라고 여기고 이를 재난과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해가 바뀐 후에 첫 번째 달 혹은 두 번째 달에 마을을 단위로 해서 낡은 불씨를 보내고 새 불씨를 얻어오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마을을 깨끗이 청소하고 두령이 사람을 파견해 여러 집들에 가서 물로 낡은 불을 꺼버립니다. 이때 각 가정들에서는 낡은 불로 태운 재와 식염, 쌀 한 사발과 다른 음식들을 내놓으며 불을 끈 사람이 이를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닭을 잡고 술을 준비한 후 낡은 재와 닭을 마을 밖에 묻으며 이는 재난을 멀리 보냈다는 의미를 가지곤 합니다. 그 후 원시적인 마찰 방법으로 새해의 불을 지핍니다. 이때면 사람들은 새로 얻은 불씨로 큰 불무지를 만들며 두령은 초를 밝히고 붉은 털을 가진 수탉과 돼지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어 마을의 여러 가정들의 새 불씨를 가져가라고 통지하곤 합니다. 저녁이 되면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함께 모여 새 불씨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어서 파종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와족인들은 파종절을 러더우절이라고도 부르며 해마다 음력 3월 15일를 전후해서 마을을 단위로 하여 지냅니다. 마을에서 어느 사람이 제일 먼저 파종을 하면 이날이 바로 파종절이 됩니다. 이날이면 촌민들은 마을의 길을 잘 정리하고 여러 집들에서는 깨끗하게 집안 청소를 합니다. 이어 제사용품을 마련하고 무당을 청합니다. 이튿날 아침이면 와족인들은 준비한 물건을 전부 지정된 곳에 들고 가서 제사를 지낸 후 파종을 시작합니다. 이때 일부 사람들은 밤머리에 가마를 걸고 닭과 돼지를 잡습니다. 습관에 따르면 파종을 시작한 그 땅은 반드시 그날에 파종을 마쳐야 하며 그 후에는 사람들이 밤머리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저녁이면 주인집에서 파종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밤이 되면 청춘 남녀들은 함께 모여 파종물을 추근합니다. 와족의 종교 명절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죠. 와족의 민간 전통 명절 중에는 종교와 관련된 명절이 적지 않습니다. 와족인들은 과거 만물에는 모두 영혼이 있다는 원시 종교를 신앙했습니다. 이들은 강하천과 산, 생물 등의 모든 자연 현상은 신령이 주재하며 신령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재난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여 와족인들은 이런 신비스러운 힘을 숭배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교 명절이 파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물의 제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통상 연초에 물 제사를 지내며 그 목적은 한 해 동안 바람과 비가 알맞기를 기원하고 농사에 필요한 물이 충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에는 와족 남자들만 참가하고 제사장은 새로 얻어온 물을 넣고 기도를 합니다. 이어 제사장이 처음으로 새해의 물을 받으며 물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진 월왕의 집에 보내서 밥을 짓도록 합니다. 람목고라는 종교 명절도 있습니다. 목고, 즉 나무 부근, 와족이 원시 불악 시기에 제사를 지내면서 사용했던 것이며 그 후에는 전쟁 경보를 알리는 역할과 춤을 출 때 반주하는 악기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때로는 마을의 구성원들을 집합시키는 신호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고를 신의 기물로 여겼습니다. 와족의 마을마다에는 목고방이라 해서 나무북을 보관하는 전문 장소가 있습니다. 해마다 파종 전에 사람들은 목고방 앞에 모여 소를 잡아 목고제를 지냅니다. 먹고는 1년 혹은 3, 4년마다 새 먹고로 바꾸는데요. 이때면 마을의 남녀노소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이 나무로 새 먹고를 만듭니다. 람먹고 명절 때면 와족인들은 마음껏 마시고 춤과 노래로 즐겁게 보냅니다. 신미절이라는 명절도 있습니다. 운남성 난창현 일대 와족인들의 명절로 구체적인 날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은 농작물이 익을 때의 어느 하루를 정해서 이 명절을 쉰다고 합니다. 와족인들은 밭에 심은 조가 여물면 강에 가서 개 한 마리를 잡은 후 개살을 뽑아내고 붉은색, 검은색, 흰색의 실로 개 껍질을 조 이삭에 걸어놓습니다. 이는 밭에 있는 다른 곡식들도 더 빨리 여물라는 뜻을 가집니다. 밭에 있는 곡식이 다 익으면 사람들은 어느 하루를 정해서 가을을 하는데요. 이날이 바로 신미절입니다. 명절날이 되면 와족인들은 일부 조를 가을에서 탈곡을 한 후 무당에게 주문을 잇게 합니다. 이때는 가을한 땅에서부터 제사를 거행하는 주인집까지 가면서 주문을 읽습니다. 무당이 주인집에 들어서면 곡식의 신을 정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면 주인은 새로 나온 조를 쌀로 빤 후 음식을 만들고 닭과 돼지를 잡으며 이웃들을 정해서 햇살로 만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어서 신수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와족어로는 어른커요라고 하며 이는 새로운 물을 받는 명절입니다. 운남성 남부의 와족들은 해마다 음력 섣달 30일부터 정월 초 이튿날까지 이 명절을 쉽니다. 명절 전에 와족인들은 우물가를 잘 정리하고 산짐승과 가축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30일 저녁에는 잠을 자지 않으며 달기 첫 회를 치면 너도 나도 못가에 가서 새해 첫 물을 깃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첫물을 떠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이 집에 가서 물 한 모금을 얻어먹는데요. 이는 새해의 기람을 나타냅니다. 새해 새물을 마신 청춘 남녀들은 노생이라는 관현 악기를 불고 삼현금을 타면서 춤과 노래로 즐깁니다. 이때 주인집에서는 음식을 마련해 모든 손님들을 대접하곤 합니다. 이어서 속꼬리 자르기라는 독특한 명절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는 운남성 서맹 일대의 와족들이 쇠는 전통 명절이며 와족 역법의 애월에서 배월까지 사이에 지냅니다. 이 명절을 보면요. 마을을 단위로 하며 자원으로 소를 잡는 집에서 주최하는데 그 목적은 풍년이 들고 사람과 가축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와족의 무당이 닭을 잡아 길이를 정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황소를 목고방에 끌고 가며 무당이 그 뒤를 따르면서 물을 뿌리고 기도를 합니다. 목고방에 소를 메어 놓은 후 힘이 센 청년이 창을 들고 황소의 목을 찌르며 이때 다른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있다가 잽싸게 속고리를 잘라서 공중에 던집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저마다 칼로 소고기를 점해냅니다. 삽시간에 황소 한 마리는 뼈만 남게 됩니다. 물론 와족인들의 전통 명절 중에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점점 사라지거나 시대에 맞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와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리상민 작사, 김문농 작곡, 최상옥, 박영철의 노래로 님 떠난 자리엔을 보내

이 노래 가사입니다. 하얀 딸이 말없이 창문에 비켜들 때면 눈물로 갈라진 당신이 그리워요. 남편을 섬기느라 애간장을 얼마나 태웠고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소.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님 떠난 자리엔 그리움만 여울치네. 나 홀로 주방에 들어설 때면 밥 짓다 쓰러진 당신이 떠오르오. 흘러간 세월이 청춘을 색바라지고 때이른 소리가 머리에 내렸소.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기다리는 마음엔 그리움만 사무치네. 아, 사랑, 사랑이 무엇이길래 기다리는 마음엔 그리움만 사무치네. 그리움만 사무치네.

0: 이번 주엔 리상민 작사, 김문농 작곡, 최상옥, 박영철의 노래 님 떠난 자리엔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올해 초 우리 성은 자동차, 가전, 디지털 등 4개 분야에서 2구 환신 보상 실시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흡연기, 가정용 가스레인지, 정수기 등 7가지 종류의 스마트 가전 제품을 보상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현재까지 2구 환신 정책을 통해 277억 원 이상의 소비를 견인했고 353만 명 이상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우리 성은 정책 혜택을 시장 동력으로 빠르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내 자동차 기업, 판매상, 금융기관과 함께 자동차 즐거운 구매 카니발 소비 시즌을 개최하게 됩니다. 각 시, 지구에서 자동차 소비권 발행을 지원하고 특히 농촌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향촌 보급 특별 행사를 마련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품목을 최적화 순환 운영하고 시장 수요가 크고 소비 견인 효과가 높은 품목을 적시에 보충해 룡강 주민들이 2구 환신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우리 성

상업, 문화, 관광 다 산업이 어우러진 머리평 소비체험 환경을 구축하고 령강 특색이 담긴 상징적 행사들을 선보입니다. 그중 령강 미식 맛보고 령강 절경 감상하기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각지에서 령강 맛 음식 소비 촉진 시리즈 행사를 전개하는데 학강시는 미식의 달 행사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이 생활의 정취 속에서 혀끝의 학강을 맛보게 합니다. 치치할 시는 자룽두루미 구경, 치치할 불고기 맛보기 특색 소비 현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감옥사 시는 크랜베리 수확 축제를 개최해 동극 크랜베리 특색 브랜드를 알릴 예정입니다. 할빈 중앙대가 중화 바로크 등 국가급, 성급 야간 문화 관광 소비 집적구에 영업시간 연장을 장려하고 추석 보름달 야간 투어, 국경절 라이트쇼 등 테마 행사를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야간 공연, 야간 유람선, 야간 시장 등 업태를 풍부히하여 령강 야간 소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유명 플랫폼과 협력해 흥룡강 특집 라이브 방송 행사를 펼치고 할빈, 목당강, 개서 등 9개 시 지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에 령강 우수 상품, 령강 맛 전시장을 구축해 령강의 우수한 제품이 성 밖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가정에 보급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성내 각지는 정부 소비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발행하고 소비 촉진 시리즈 행사 300여 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비권 발행 방향은 명절 소비 특징에 맞춰 자동차, 백화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분야에 집중됩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흥룡강성 자가용 료행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각 시 지구에서는 석유류 소비권 발행과 할인 혜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유소에서 세차, 편의점 상품 할인 등 복합 혜택 패키지를 함께 제공해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 할빈, 목당강, 감옥사 3개시에서는 온 오프라인 영수증 추첨 행사를 지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해당 지역의 소매, 숙박, 음식점 등 업종에서 소비하고 적법한 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지정 플랫폼을 통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할빈, 목당강, 감옥사는 추첨 당첨 빈도와 상금 총액을 적절히 높일 계획입니다. 추석 국경절을 맞이해 할빈시 도리구 월림부서에서는 올가을 국화경관전시회를 야심차게 마련했습니다. 이번 국화전은 추석 명절 전날 방홍기념탑 전후광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국화전은 어월령문을 핵심 주제로 하며 경관규모, 조경수준, 전반적인 배치가 역대 가을꽃 경관기록을 새롭게 경신했고 규격 고도화, 품질 향상, 전역 환경 업그레이드를 실현했습니다. 도리구 월림부서는 강변 랜드마크 특색을 살려 상룡 비상, 금리 충랑, 층층이 겹친 파도 등 립체 국화 조형물을 창의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불구불 이어지는 룡조형 경관, 정교한 테마 아치, 어긋나게 배치된 화탑, 따뜻한 쌍하트 소품 등 다채로운 경치를 조성해 겹겹이 층을 이루며 절제된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각종 조형물은 깊은 뜻을 담고 있어 룡이 날아오르는 태평성세를 그렸으며 해마다 무사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힘찬 도약으로 기운이 깃들고 나라와 집안이 모두 원만하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황금빛 9월, 대흥알령은 가장 먼저 울긋불긋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조국의 첫 가을 빛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산과 바다를 넘어 천리길을 달려와 이 한정된 가을의 향연에 동참했습니다. 구름 틈으로 새어나온 은은한 빛이 산기슭에 내려앉고 이른 아침부터 가을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가을 빛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빛을 따라 가을을 만나는 슬로모션 사진 촬영 체험을 선보이며 가을 감상을 몰입형 기다림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331번 국도를 따라가면 올해 새로운 가을 추석 경로는 아무르강의 구불구불한 곡선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물이 군산 사이를 굽이쳐 흐르고 숲길을 지나면 올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신룡만에 닿습니다. 예전에는 마카에 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곧장 북극촌으로

향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의 카메라가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랑비가 내린 뒤 자작나무 숲에는 낙엽이 가득 쌓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몰입형 가을 걷기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니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한 산비탈이 뜻밖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서면 흥룡강 강변의 실록도를 내려다볼 수 있고 뜻밖의 일몰 풍경도 마주하게 됩니다. 올해는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단순히 북극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을비 속에 머물고 싶어서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북극촌의 강변 호텔과 민박들은 최고의 전망을 다채로운 산색에 내어줬습니다. 숙소가 여행 중 잠시 쉬어가는 곳에서 가을을 찾는 목적지로 바뀐 것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의 산색을 따라 구름 바다와 계곡, 숲과 국경강까지 북극 가을 풍경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창의적인 가을빛 엽서 체험을 새롭게 선보여 관광객들이 직접 낙엽을 줍고 마음을 적어 대흥알령의 가을빛을 작은 카드에 담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오리송의 가을은 오직 금빛 풍경만이 아닙니다. 감옥사시 달러 국립삼림공원에서는 780무에 달하는 광활한 보라색 꽃밭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원 측에서는 가을 관상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이른 봄부터 종자 선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버베나, 클로메아, 해당화 등 개화 기간이 긴 품종을 선택해 꽃이 피는 기간을 70일에서 90일까지 늘렸으며 국경절 무렵까지 아름다운 꽃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350m 길이의 안개 분수 시설이 가동되면 신비로운 안개가 감돌아 멋진 사진 촬영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6년도 흥룡강 인재 주간 인재 유치 행사가 일전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400여 개의 채용 단위가 적극 참여했으며 약 1만 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 140개 핵심 단위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인재를 모집했습니다. 현재까지 흥룡강 인재주간 오프라인 행사에 17,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상담 인원은 53,000 명에 달하며 이력서 23,000 여부를 접수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권학 29번째 시간입니다. 도정이 효연의 집에 돌아오니 왕효연은 그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도정은 떠날 준비를 해놓고는 자리에 앉아 신문 잡지를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왕효연이 책가방을 든 채 림도정의 앞에 마주섰다.
1: 도정아!
2: 사람이 온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골똘히 신문을 읽어?
1: 효연아, 언제 왔어?
2: 금방 왔지.
1: 오늘 저녁 군자 씨가 온다면서. 내가 방해되면 안 되겠지?
2: 별 소리를 다 하는구나. 군자 씨가 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봐줘. 그이는 좋은 사람이야. 너도 좋게 느껴진다면 내가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1: 그래, 언젠가는 만나야 할 텐데 이참에 한 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효연아, 나 이제 곧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2: 벌써? 어디로 가려고? 군재씨 왔어. 군재씨, 도정동무를 알죠?
3: 도정동무 나셨군요. 축하. 앞으로 우리 현실을 많이 방조해줘.
1: 정선생, 천만에요. 난 이제 낙후해줬어요. 1년 남짓한 감옥살이에 사상이 뒤떨어져서 오히려 효연이한테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2: 군재씨, 내 친구 도정이는 추록한 후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자기 말은 통 안 하고 대신 옹심이 깊어진 것 같아요. 정열은 막 넘치는 것 같고요.
1: 효연아, 너 눈도 깜빡 않고 말을 막 꾸며대.
2: 사실 아니야?
1: 저 정동무, 난 요즘 아무 생각도 없고 만사가 심드렁해요. 되는 대로 살아가려 해요.
3: 도정동무 진짜 많이 변한 것 같구만. 효연이, 효연이는 도정동무를 그렇게 관심한다는 게 입은 옷은 어떤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소.
2: 엄마, 내 하마터면 잊을 뻔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돈을 15원 마련했어요. 도정아, 적지만 이걸 가지고 당장 필요한 옷이랑 물건들 좀 사려마.
1: 효연아, 마침 잘 됐어. 난 정말 돈이 필요했어. 지금 입은 이 치퍼가 너무 낡아서 새로 지어 입고 싶었단 말이야. 고마워.
2: 군재씨, 보세요. 예전에 림도정이라면 절대 남의 돈을 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 보면 한 대박의 쌀에도 허리를 부필 수 있을 것 같아요.
3: 아주 굳센 사람으로 변했군요.
1: 군재동무, 괜한 말씀 마세요. 나 풀려나온 지 이틀도 못 되는데 또 감옥살이를 하면 어떡해요?
3: 그건...

0: 소슬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낡은 창호지를 흔든다. 어머니와 딸로 가장하고 기관에서 사업하게 된 류혁풍과 림도정은 밤이면 나란히 누워 많은 얘기를 나누곤 했다. 맑은 달빛이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밤, 류동무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림도정에게 개인적인 문제들을 묻기 시작했다.
1: 수란아.
2: 네.
1: 넌 나한테 모든 얘기를 다 들려줬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지 않았어.
2: 어머니, 뭘 말하시는 건가요?
1: 너한텐 애인이 있어?
2: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죠. 어머니, 난 그 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1: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2: 어머니,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가천이요. 어?
1: 로가천, 그 사람? 참 훌륭한 동지지. 그래, 언제부터 둘이 사귀었어?
2: 연애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이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몇 년 동안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수란아.
2: 어머니, 어머니도 로가천을 알죠?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난 여영탁을 먼저 만난 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바로 그 여가가 나한테 로가천을

0: 천이 체포됐다고 알렸어요. 그때 나는 내가 이미 로가천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1: 수라나.
0: 네.
1: 난 너를 속일 수가 없구나. 그 사람 이미 희생되었단다.
0: 네? 로가천이 희생되었다고요?
1: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작년 9월 로가천이 인편으로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어. 그때 넌 감옥에 있었지. 로가천의 편지는 너에게 쓴 거였어. 널 만난 후 난 네가 너무 상심할까봐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지.
0: 어머니, 그 편지 아직도 있나요?
1: 그럼 내가 편지를 꺼내줄까?
0: 네.
2: 유동무에게서 편지를 전해받는 림도정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구겨진 종이에 쓰여진 로가천의 글발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림도정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3: 만일 당신이 이 글을 받아볼 수 있다면 당신은 벌써 나의 훌륭한 동지일 것입니다. 친근한 도정 동지, 우리 동지들은 매일같이 붉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모두 승리의 그날을 위해 단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내게도 그날이 닥쳐올 것입니다. 나는 무수한 혁명 동지들이 우리 뒤를 이어 싸우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란 걸 생각하면 자랑차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최후의 시각에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은 대상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도성동지, 더욱 노력하여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공산주의 위협을 위하여 영원히 분투하십시오. 당신의 충실한 이 벗은 열렬히 당신을 축복합니다.

0: 수라나, 너가 전한 훌륭한 동지야. 그를 위해 흘린 너의 눈물도 헛되지 않을 거야.
1: 어머니, 가천동무는 마음속으로 날 사랑해 주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날 잊지 않았어요. 그는 위급한 시각이 닥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죠. 그런데 그가 희생된 지 몇 년이 된 후에야 난 이 사실을 알았으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0: 수란아, 너와 같은 고통을 나도 겪었단다. 자, 이 편지도 읽어보겠니?
1: 네, 이건 누구의 편지인가요? 이건 내가 당신한테 주는 최후의 편지요. 너무 슬퍼 마시오. 당신의 해산 날짜가 임박했으니 장차 임무는 무거워질 거요. 어린 것을 잘 키우고 당신의 몸도 잘 돌보고 또 나의 원수도 갚아주시오. 그러나 남편의 복수만 생각하고 앞뒤를 가리지 못할까 봐 걱정도 돼요. 꾸준하고 진실하게 군중 속에 들어가시오. 혁명이란

0: 간구한 것이요. 나의 희생으로 이를 그르치지 말고 앞으로 어린 것이 방해가 된다면 남에게 주는 것이 좋겠소. 단지 기념으로 우리의 그 어린 것을 염림이라고 이름 지어주길 바라. 끝으로 내가 끝내지 못한 사업을 당신이 부디 이어주시오. 어머니,
1: 이건 나의 남편이 보낸 최후의 편지야. 난 매우 위험한 투쟁 속에서도 이 편지를 깊이 간수하고 다녔어.
0: 어머니, 그럼 영림이라고 이름 지어달라던 어머니의 아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1: 우리 아들 영림이 남편이 희생된 후 나도 체포되어 감옥에서 영림이를 낳았어. 난 그를 상해 어느 노동자 동지의 집에 맡겼지. 그런데 우리 조직이 파괴되는 바람에 그 노동자는 이사를 갔는데 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까지 찾지 못했어.
0: 어머니,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1: 남편을 잃은 고통, 아들을 잃은 고통,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함께 혁명하던 동지들이 하나둘씩 인간 백정들한테 잡혀 희생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였어. 수란아, 넌 내가 한 40 혹은 50살로 되어 보이지. 내 실제 나이는 30살밖에 안 돼. 하지만 난 더는 가정의 행복은 가질 수 없게 됐어. 수란아, 그렇지만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0: 어머니, 어머니도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한 줄 몰랐어요.
1: 수란아, 어느 곳이든 당에서 요구하는 곳에서 착실히 일해야 돼. 총대는 안 들어도 부수로나 사상으로 적들과 싸워야 돼.
0: 어머니, 안심하세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0: 림도종과 류동무는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뒷뜰하게 북쪽채에서 살았다. 세 칸으로 된 이 북쪽채에서 두 칸은 림도종과 류동무가 살고 다른 한 칸에는 임옥기라고 부르는 실업 노동자와 그의 아버지가 살았다. 어두컴컴하고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임씨 부자의 칸에 림도종은 짬만 있으면 먹을 걸 해가지고 들르곤 했다.
1: 오늘은 좀 어때요? 다리의 환홍은 좀 나았어요?
2: 눈이 오셨어요.
1: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누워있어요. 물 마시겠어요? 아픈 건 좀 어때요?
2: 눈이 이 다리는 어째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기타 화보로 일하는 동안에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지만 이제 서탄동기의 다리를 상해 길도 못 나가고 실업까지 당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 늙은 아버지가 먹을 걸 사다 주길 기다려야만 하니 내 시세는 왜 이럴까요, 누니?
1: 너무 안타까워 말아요. 차츰 나을 거니까. 여기 내가 강낭떡을 안 쳤는데 조금만 있으면 익을 거예요. 좀 이따 갖다 줄게요.
2: 누님, 아직 누님을 구린

0: 평생 잊지 않겠어요. 누님과 어머님이 아니었더라면 난 집에서 혼자 굶어 죽을 수도 있었어요.
1: 수란아, 어느새 또 여기까지 와 있어.
2: 네, 어머니. 어깨동생의 상처가 어떤지 벌어왔어요.
1: 네가 앉혀놓은 강낭떡이 다 이것도구나. 독에 가져왔으니 어깨 청년에게 맛보이려구나.
2: 아, 여기.
0: 어머니, 집에 먹을 것도 풍부하지 못할 텐데 늘 낯가신 염려해줘서 정말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1: 수란이가 어깨 청년을 동생처럼 보살펴주니 나도 자연히 마음이 갈 수밖에 없네. 수란아, 어깨 청년한테 강낭도 갖다 줬으니 이제 우리도 집에 건너가자. 너하고 할 얘기가 있어.
2: 알았어요, 어머니. 어깨 동생, 이 강낭떡 따끈할 때 먹고 좀 쉬어요. 아버지 목도 남겨놨으니 걱정 말고요. 난 어머니와 집에 가서 할 일이 남아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0: 얼른 가보세요. 누님, 어머니.
1: 수란아, 자, 너도 배고플 텐데 얼른 강낭떡 먹어.
2: 네, 어머니도 드세요. 떡이 잘 된 것 같아요.
1: 수란아, 네가 어깨 동생 보살핀다고 늘 네 몫에 먹을 걸 몰래 그한테 갖다 주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남을 돕는 것도 좋지만 네 몸도 중요하다는 걸 잊어선 안 돼.
2: 어머니, 어깨 동생은 몸이 불편해서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임병감도 성격이 괴벽한 것 같은데 만날 바구니를 끼고 나가 장사를 한다는데 하루 종일 10전 20전도 못 보니 어떻게 아들을 돌보겠어요.
1: 그래, 네가 하는 일은 맞지만 한 가지만은 귀띔해주고 싶구나. 그 청년한테 정치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말거라. 임영감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내비칠 때마다 괴로운 표정으로 제발 그런 말을 그만하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더구나.
2: 네, 알겠어요, 어머니.

드라마 청춘의 노래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고남 서른 번째 시간입니다. 강화는 림도정 모녀한테 자주 찾아왔다. 그는 류동무에게 빨랫감을 맡기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와서는 몇 마디 하다가 돌아가곤 했다. 어느 날 강화가 여느 때 없이 기쁜 표정으로 그들을 찾아와 헌 옷보따리 속에서 비밀 인쇄물 한 장을 꺼내들었다.
1: 류동무, 도정동무, 이게 뭔가 보시오.
2: 항일구국을 위하여 전국 동포들에게 보내는 글, 8일선언.
1: 그러소. 우리 당은 더욱 위대해졌어. 준위회 이후 모조세계 령도가 확립됨으로 하여 중국 정세도 크게 달라질 거요. 난관도 인차 타게 될 거라고 믿소.
2: 어머니,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요?
3: 그래, 불안함. 일본 제국주의만 물리치면 우리가 승리할 날도 멀지 않을 거야.
4: 호구조사, 그저 호구조사, 날마다 조사는 무슨 조사야? 죽게 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집을.
1: 임영감의 목소리군. 경찰들이 호구조사를 온 모양이야.
2: 임영감이 우릴 들으라고 일부러 높게 소리치는 건가요?
1: 그러소. 얼른 이 인쇄물들을 감춰두시오.
0: 세 사람이 잽싸게 비밀 인쇄물을 감췄다. 강화는 빨랫감을 맡기로 온 척 류역풍과 다른 말을 늘여놓다가 경찰들이 가버린 틈을 타서 다시 나직이 말했다.
1: 도정동무, 조직에서 엄밀한 조사를 했는데 리대유 의사는 간첩이어서 우린 경각성을 높여야.
2: 간첩이요?
3: 수란아, 틀림없어. 리대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화동무가 공로가 컸어. 그의 자료를 수집하느라 무척 힘을 들였으니까.
1: 누구시오? 아, 임영감?
4: 경찰들은 나갔어. 이제 나 앉아라오. 이보게들, 나한테 사실을 말해주시오. 다들 공산당이지?
2: 네?
4: 나한테 말해도 괜찮시오. 난 당신네들 해칠 사람이 아니외다. 자, 이걸 받으시오.
3: 이 족삼은 누구 것이에요?
2: 네,
3: 윤감님 족삼은 아닌 것 같고, 아, 이 피자국들도 오래된 것 같네요.
4: 아, 찾았수다. 드디어 주인을 찾았수다. 이 피 묻은 적삼을 당신네들한테 드려야지. 내 이걸 아주 힘들게 감춰뒀어.
2: 영감님, 아니, 아저씨 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아저씨는 누구세요? 똑똑히 말씀해주세요.
4: 내 이 속 깊이 감춰뒀던 말을 솔직히 하지. 2년 전 가리였소다. 그때 조그만 여기에 전철수록이라고 있었는데 야밤에 기차를 보내고 나서 임시 휴식처인 초막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초막문이 벌컥 열리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들어서는 게 아니겠소? 그 청년은 소학교 교원이라면서 국민당한테 잡혀 북평으로 오다가 도망쳐서 부상을 입었더랬수다. 그때 난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나의 맏아들이 생각났소.
2: 그럼 아저씨의 맏아들은 어디 있어요? 어깨동생에게 형님이 있었다는 얘기죠?
4: 그렇수다. 내 이 맏아들은 철도노동자였는데 공산당이었소. 이칠 파업 후 정주에서 총살당했지.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내 맏아들 생각이 나면서 어떡하나 살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소. 나는 피에 젖은 옷을 벗겨주고 허리띠로 가슴에 상처를 싸매주었소. 그리고 내가 입었던 마른 옷을 청년에게 입혀주었지.
3: 그래서 그 청년은 후에 어떻게 되었슈?
4: 청년은 청망히 문을 벌컥 열고 버그 속으로 사라졌어. 내가 옷을 벗은 채로 따라 나갔더니 그 청년은 빗속이 쓰러져 앞으로 기어가고 있었수다. 나를 만나자 그 청년은 아저씨, 난 상처가 위급해 더 살 것 같지 못합니다. 이 피 묻은 옷을 벗다가 후에 기회가 있으면 조식에 잘해주세요. 공산당원은 아니지만 이미 무상계급 혁명을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렸다고 전해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쓰러졌소.
1: 그 청년은 아저씨에게 룰을 끼치지 않기 위해 밖으로 뛰어나간 거였군요.
4: 그렇다네. 그 청년은 마지막 숨을 돋보면서 자기 이름을 말했어. 그의 이름은 조육청 하복성 박학현 사람이었어.
2: 조육청, 조 선생님, 그 젊고 활기차던 청년 겨우니 그렇게 희생되었단 말이군요.
4: 당신 애들이 저 누워있는 내 아들 호키에게 정치적인 얘기를 들려주고 진보적인 책들을 갈따줄 때마다 난 말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건 둘째 놈도 내 맏아들이나 조육청 청년과 같은 길을 걸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어. 그렇지만 나도 차츰 알게 됐수다. 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부자가 도울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수다. 마다들의 원수를 갚고 조육청의 원수도 갚아야지.
2: 아저씨, 오늘 처음으로 아저씨 마음을 알았어요. 예전엔 아저씨가 괴벽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0: 자그마한 방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여럿은 서로 손을 굳게 잡았다.

0: 늦가을 밤 부평거리에 소란한 음향도 차츰 가라앉았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선다. 뒤쪽 차창이 열리며 점잖은 얼굴의 청년이 차 곁에 서 있는 다른 한 청년을 향해 입을 연다.
1: 대동로, 오늘은 특별히 승용차를 가지고 왔으니 앉소. 이대호동무, 우린 최근에 와서 빈번한 만남을 가졌지만 밤마다 한두 마디밖에 못하고 헤어지곤 했지.
2: 아, 맞소, 강화동무. 난 조직에 나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조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소. 강화동무가 나에 대해 많이 말해주길 바라오.
1: 그래서 오늘은 조직의 파견을 받고 차 안에서 특별한 담화를 나누려고 온 게 아니겠소?
2: 그렇소?

0: 강화동무, 담화를 하겠다면서 왜 지금껏 말 한마디 없어?
1: 오늘 난 당을 대표하여 철면피한 배신자 당신을 심사하겠소. 말하시오. 당을 배반한 뒤로 적이 붙어서 어떤 죄악적인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말하시오.
0: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난 모르겠소. 오해하지 마시오.
1: 정 모르겠소? 한심아, 지금 죽이진 않겠소. 하지만 당은 당적에서 영원히 당신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소. 오늘부터 당신은 공산당원이란 영광스러운 칭호를 다시 더럽히지 못하게 됐어.
0: 뭐? 제명? 난 1925년에 입당해 많은 일을 했는데 제명은 못하.
1: 아직도 자신의 죄상을 모르겠어? 자, 그럼 내가 하나하나 밝혀주지. 당신은 1933년에 체포된 후 곧 당을 배반했소. 당내에 잠입하여 1년에 비비내내 나는 죄행을 감행했지. 이건 판결서 원문이오. 리대유, 별명 리천민, 가명 정군재,

0: 통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올바르게 나오면 용서할 테지만 계속 나쁜 짓을 하면 승리의 그날 당신의 모가지를 조심해요. 내리시오. 사형? 승리의 그날? 이건 너희들의 실책이다. 나리디어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1: 승용차에서 내린 리데오는 곧바로 왕효연을 찾아갔다. 효연이와 열렬한 사랑에 빠진 리데오는 벌써 그의 부모님이며 고모님 그리고 효연 아버지의 친구들인 대학교 교수 몇 명까지 모두 만나보았고 그들에게 포근하 좋은 인상을 남긴 터라 효연의 집엔 무랍 없이 드나들게 되었던 것이다. 10월 초, 림도정은 이름을 로방으로 고치고 류동무와 갈라져 순찰원의 직함을 가지고 북경대학에 가서 사업하게 되었다. 림도정은 우선 북경대학 당지부 책임자 후서를 찾아갔다. 후서는 몸이 강마른 24살의 청년으로서 북경대학 역사학부 4학년 학생이었고 왕효연과 같은 반이었다.
2: 잘 오셨습니다. 북경대학 당의 역량은 최근 2년 내 계속 체포와 탄압을 받아 아주 미약해졌지요.
3: 그럼 동무와 서희 동무는 어떻게 견뎌냈어요? 체포당하지도 않고.
2: 보호를 잘했지요. 일반 학생들 보기엔 난 책밖에 모르는 맹꽁이입니다. 서희는 나보다도 더 능란하죠. 한동안은 낙후한 학생, 지연은 반동 학생 한두 명과도 사귀었어요.
3: 참으로 지혜롭군요. 왕효연 동무는 잘했습니까?
2: 왕효연 말입니까?
3: 네.
2: 그 여자는 아주 나쁜 데로 빠졌습니다. 북경대학 들어찍기파는 젊은 학생들을 기만하고 학생들 간의 단계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왕효연은 그 들어찍기파의 두목인 역사학부 3학년 왕충과 아주 가깝게 다닙니다.
3: 후서 동무,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해봅시다. 먼저 진보적 역량을 발동시켜 학생회를 쟁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그 사업은 그전부터 우리가 하고 있었죠.
3: 그럼 후서 동무가 몇몇 진보적 동무들을 불러주세요. 회의를 합시다. 그 전에 난 먼저 왕효연을 찾아가 봐야겠어요.
2: 네.
1: 사탕거리 랍고 골목 어느 자그마한 3인집 한 칸을 얻어 이삿짐을 옮긴 림도정은 왕효연의 집을 찾아갔다. 책상에 엎드려 무언가 쓰고 있던 효연이는 도정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흠칫 놀라며 얼굴이 단번에 새빨갛게 상기되었다.
4: 도정아!
3: 효연아,
4: 무슨 일로 왔어?
3: 우리 만난 지 오래돼서 난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4: 그래?
3: 효연아, 넌 날 만난 게 반갑지 않아? 얼굴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4: 아니야. 이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3: 효연아, 날 못 믿겠어?
4: 도정아, 난 정말 모르겠어. 누군가는 널 혁명을 배반한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난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3: 내가 혁명을 배반했다고? 효연아, 넌 날 못 믿겠어? 정군재가 그랬지?
4: 아니야.
3: 효연아, 진정해. 오늘은 아무 말도 못하겠어. 나 먼저 갈게. 나 이제 북경대학에서 방천 강의를 받게 돼. 그러니까 우리 늘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럼 잘 있어.
1: 사랑하는 남자와 친구 사이에서 누굴 믿어야 할지 방황하는 왕효연을 본 림도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의 집을 나섰다. 이틀이 지난 오후, 림도정은 방청 강의를 듣고 나오는 길에 면바로 왕효연과 마주쳤다.
3: 효연아, 강의 받으러 가니?
4: 그래.
3: 아버님, 어머님은 잘 있지? 능연이랑도 잘 있고?

0: 그래, 다 잘 있어. 송강물 왔댔어?
1: 맞아. 효연아, 넌 고통과 근심에 쌓인 사람 같아. 얼굴이 너무 말이 아니야. 내가 요즘 좀 달라졌단 말을 들었어. 나 마음이 참 괴로웠어. 날 믿는다면 한번 터놓고 말해볼래?
2: 조직에서 일부러 왕효연을 건드리지 않고 리데오를 안심시킨 이유를 알고 있는 림도정은 어떡하나 왕효연의 마음을 풀어보려 애썼으나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날 밤 도정과 북경대학의 새 당원인 후서, 오우평, 류련은 긴급회의를 가졌다. 회의 장소는 외국 문학부 학생인 류려의 집이었다.
1: 상급당의 의견과 북경대학에 대한 나의 약간의 뇌에 따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일깨워주고 발동시키는 거예요. 전날 구국활동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분발시키며 그들을 걸간으로 하여 다시 중간층 학생들을 광범위 단결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3: 러방 동무의 말이 옳습니다. 서희 동무가 처동되어 간 뒤 남은 우리 몇 사람은 폭로되고 체포될까 두려워 너무 보수적으로 나갔습니다. 청와대학이나 연경대학을 보십시오. 각종 구국 활동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당원들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고 당 조직은 전투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 사정은 류려 동무 말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소.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서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올해 초 우리 성은 자동차, 가전, 디지털 등 4개 분야에서 2구 환신 보상 실시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흡연기, 가정용 가스레인지, 정수기 등 7가지 종류의 스마트 가전 제품을 보상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현재까지 2구 환신 정책을 통해 277억 원 이상의 소비를 견인했고 353만 명 이상의 주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우리 성은 정책 혜택을 시장 동력으로 빠르게 전환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내 자동차 기업 판매상

금융기관과 함께 자동차 즐거운 구매 카니발 소비 시즌을 개최하게 됩니다. 각 시 지구에서 자동차 소비권 발행을 지원하고 특히 농촌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향촌 보급 특별 행사를 마련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품목을 최적화 순환 운영하고 시장 수요가 크고 소비 견인 효과가 높은 품목을 적시에 보충해 영강 주민들이 이구 환신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우리성은 상업, 문화, 관광 다 산업이 어우러진 몰입형 소비 체험 환경을 구축하고 영강 특색이 담긴 상징적 행사들을 선보입니다. 그중 영강 미식 맛보고 영강 절경 감상하기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각지에서 영강 맛 음식 소비 촉진 시리즈 행사를 전개하는데 학강시는 미식의 달 행사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이 생활의 정취 속에서 혀끝의 학강을 맛보게 합니다. 치치할시는 자룽두루미 구경, 치치할 불고기 맛보기 특색 소비 현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감옥사시는 크랜베리 수확축제를 개최해 동극 크랜베리 특색 브랜드를 알릴 예정입니다. 할빈중앙대가 중화바로크 등 국가급, 성급 야간문화관광소비집적구의 영업시간 연장을 장려하고 추석 보름달 야간투어, 국경절 라이트쇼 등 테마 행사를 선보이게 됩니다. 또한 야간공연, 야간유람선, 야간시장 등 업태를 풍부히하여 영강 야간소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유명 플랫폼과 협력해 흥룡강 특집 라이브 방송 행사를 펼치고 할빈, 목당강, 개서 등 9개 시 지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에 영강 우수 상품, 영강 맛 전시장을 구축해 영강의 우수한 제품이 성 밖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가정에 보급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성내 각지는 정부 소비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발행하고 소비 촉진 시리즈 행사 300여 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비권 발행 방향은 명절 소비 특징에 맞춰 자동차, 백화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분야에 집중됩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흥룡강성 자가용 료행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각 시 지구에서는 석유류 소비권 발행과 할인 혜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유소에서 세차, 편의점 상품 할인 등 복합 혜택 패키지를 함께 제공해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밖에 할빈, 목당강, 감옥사 3개시에서는 온 오프라인 영수증 추첨 행사를 지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해당 지역의 소매, 숙박, 음식점 등 업종에서 소비하고 적법한 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지정 플랫폼을 통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석 국경절 기간 할빈, 목당강, 감옥사는 추첨 당첨 빈도와 상금 총액을 적절히 높일 계획입니다. 추석 국경절을 맞이해 할빈시 도리구 월림부서에서는 올가을 국화경관전시회를 야심차게 마련했습니다. 이번 국화전은 추석 명절 전날 방홍기념탑 전후광장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국화전은 어월령문을 핵심 주제로 하며 경관규모, 조경수준, 전반적인 배치가 역대 가을꽃 경관기록을 새롭게 경신했고 규격고도화, 품질 향상, 전역 환경 업그레이드를 실현했습니다. 도리구 월림부서는 강변 랜드마크 특색을 살려 상룡비상, 금리충랑, 층층이 겹친 파도 등 립체 국화조형물을 창의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불구불 이어지는 룡조형 경관, 정교한 테마 아치, 어긋나게 배치된 화탑, 따뜻한 쌍하트 소품 등 다채로운 경치를 조성해 겹겹이 층을 이루며 절제된 아름다움을 연출합니다. 각종 조형물은 깊은 뜻을 담고 있어 룡이 날아오르는 태평성세를 그렸으며 해마다 무사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힘찬 도약으로 기운이 깃들고 나라와 집안이 모두 원만하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황금빛 9월, 대흥알령은 가장 먼저 울긋불긋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조국의 첫 가을 빛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산과 바다를 넘어 천리길을 달려와 이 한정된 가을의 향연에 동참했습니다.
구름 틈으로 새어나온 은은한 빛이 산기슭에 내려앉고 이른 아침부터 가을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가을 빛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빛을 따라 가을을 만나는 슬로모션 사진 촬영 체험을 선보이며 가을 감상을 몰입형 기다림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331번 국도를 따라가면 올해 새로운 가을 추석 경로는 아무르강의 구불구불한 곡선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물이 군산 사이를 굽이쳐 흐르고 숲길을 지나면 올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신령만에 닿습니다. 예전에는 마카에 오면 많은 관광객들이 곧장 북극촌으로 향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의 카메라가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랑비가 내린 뒤 자작나무 숲에는 낙엽이 가득 쌓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몰입형 가을 걷기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니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한 산비탈이 뜻밖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서면 흥룡강 강변의 실록도를 내려다볼 수 있고 뜻밖의 일몰 풍경도 마주하게 됩니다. 올해는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단순히 북극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을빛 속에 머물고 싶어서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북극촌의 강변 호텔과 민박들은 최고의 전망을 다채로운 산색에 내어줬습니다. 숙소가 여행 중 잠시 쉬어 가는 곳에서 가을을 찾는 목적지로 바뀐 것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의 산색을 따라 구름 바다와 계곡, 숲과 국경강까지 북극 가을 풍경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을 수 있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창의적인 가을빛 엽서 체험을 새롭게 선보여 관광객들이 직접 낙엽을 줍고 마음을 적어 대흥알령의 가을빛을 작은 카드에 담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성의 가을은 오직 금빛 풍경만이 아닙니다. 감옥사시 달러 국립삼림공원에서는 780무에 달하는 광활한 보라색 꽃밭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원 측에서는 가을 관상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이른 봄부터 종자 선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버베나, 클로메아, 해당화 등 개화 기간이 긴 품종을 선택해 꽃이 피는 기간을 70일에서 90일까지 늘렸으며 국경절 무렵까지 아름다운 꽃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350m 길이의 안개 분수 시설이 가동되면 신비로운 안개가 감돌아 멋진 사진 촬영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6년도 흥룡강 인재 주간 인재 유치 행사가 일전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400여 개의 채용 단위가 적극 참여했으며 약 1만 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 140개 핵심 단위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인재를 모집했습니다. 현재까지 흥룡강 인재 주간 오프라인 행사에 17,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상담 인원은 53,000 명에 달하며 이력서 23,000 여부를 접수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29번째 시간입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해가 높이 떠올랐다. 북쪽을 바라보았으나 조용한 큰 길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전사들은 조급해놨다.
1: 연남원제, 왜 아직도 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2: 아, 그러게 말입니다. 도자는 놈들이라면 시간을 재촉하겠는데요.
3: 혹시 그 포로놈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닌지 모르겠소.
1: 그놈이 이미 포로되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3: 그건 그렇지.
1: 잠시만요. 저기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소리 나는 쪽을 따라 멀리 북쪽 큰 길을 바라보니 집차의 유리가 아침 햇빛에 번쩍였다. 그 뒤를 따라 땅크가 나타나고 그 뒤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큰 길을 메우며 달려오고 있었다. 자동차들은 철갑모를 쓴 보병들을 콩나물 시루처럼 박아싣고 대포들을 끌면서 기세 사납게 밀려오고 있었다.
4: 전투 준비!
5: 먼저 앞에 선 자동차들을 까부시면 땅크의 길을 막아버릴 수 있고 그러면 전투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오.
4: 알겠습니다.
5: 내 구형이 떨어지면 화력을 자동차에 집중하.
4: 예. 네.
0: 자동차가 산 앞에 이르렀다. 곽상이 사창을 축혀들었다. 앞에 섰던 자동차들이 허탄에 맞아 멈춰버렸고 보병들은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이었다. 있던 탱크들이 불타고 있는 자동차를 밀고 나왔다. 곽상이 탱크를 까부술 전사를 찾고 있을 때 진지에서 속사포가 뛰어나왔다. 속사포는 수류탄을 쥐고 탱크를 쫓아가면서 무한 궤도에다 수류탄을 끼워넣었으나 두 번 다 굴러나왔다. 그는 탱크의 뚜껑을 열려고 애썼으나 열리지 않았다. 탱크는 벌써 불을 켜고 먼 곳으로 가고 있었다.
4: 빨리 내려와! 어서 내려오라고! 그러다가 적들한테 끌려가겠어!
0: 땅크가 일리 남짓이 달아나서야 속사포는 땅크에서 뛰어내려. 두 번째 땅크도 도망치면서 위협을 주느라고 포를 몇 방 갈겼다. 그 땅크까지 도망칠까봐 조급해난 곽상이 외쳤다.
4: 누가 두 번째 땅크를 까부시겠어?
6: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7: 저를 보내겠다고 승낙하지 않았습니까?
8: 안 내서 보내지 않소. 나에게 아무 의무도 두지 않는단 말이오.
5: 왕자발 동무는 좀 이따 보기오. 자, 그럼 이번에는 화정방 동무가 가.
4: 알겠습니다.
0: 말을 마친 화정방은 폭파통을 안고 진지에서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몸가짐이 날린 그는 인차 땅크를 따라서 갔다. 땅크에서 내뿜는 기관총 사격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폭발통을 무한 궤도에 든든히 끼워넣었다. 폭발통이 굴러떨어질까봐 불을 달아놓은 후 폭발통을 쥐고 같이 달리다가 거의 폭발될 민박에 길가의 도랑으로 굴러들어갔다. 폭발되는 것을 지켜본 세 번째 땅크는 얼른 발동을 걸더니 기관총 사격을 하면서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화정방은 도랑에서 무리를 쳐들고 땅크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몸을 날려 땅크를 잡았다. 화정방은 태연하게 수류탄 뚜껑을 열고 혀끝으로 도화선을 핥아서 꺼내어 그것을 손가락에 감았다. 그리고는 수류탄을 감시 구멍으로 가까이 들이댔다. 바로 그때 갑자기 땅크 뚜껑이 열리면서 미국 놈의 머리가 불쑥 솟아나왔다. 화정반이 몸을 돌리면서 미국 놈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게 했으나 한 발 늦었다. 총에 맞은 화정반이 몸을 비틀면서 땅크에서 굴러떨어졌다.
9: 화정반! 화정반 오버!
10: 화정반!
0: 박상이 눈을 부릅뜨고 땅크를 노려보고 있을 때 애꾼 왕대발이 벌써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왕대발은 수류탄 묶음을 안고 혁대에도 수류탄을 차고 있었다.
11: 대장놈아, 난 낙후한 놈이긴 해도 우린 오랜 전우가 아니야. 우리 사이에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임무까지 주지 않았어야 되겠어? 대장놈아, 남들은 땅크를 까부시고 공을 세우는데 너무 나에게 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소? 기회를 줘야 나도 지난날의 잘못을 비봉할 게 아니오.
12: 좋소, 동무가 가.
11: 그럼 내가 하는 걸 잘 지켜.
0: 원개발이 산비탈로 달려 내려갔다. 땅크가 그에게 맹렬한 사격을 퍼붓자 그는 머리를 땅에 박고 쳐들지 않았다. 잠시 후 전투 경험이 풍부한 이 노전사는 머리를 번쩍 쳐들면서 수류탄을 던졌다. 수류탄 폭발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순간 왕대발은 연기 속을 헤치고 땅크 쪽으로 육박해 나갔다. 그는 수류탄 묶음을 무한 궤도에 끼워놓고 도화선을 잡아당겼다. 행운과 함께 땅크가 모조섰다.
13: 과연 전투 경험 있는 노전사와 다르긴 달라!
14: 왕대발이 다르긴 달라!
0: 전사들이 왕대발이 성공해 환호를 보낼 때 무한 궤도가 끊어지지 않은 땅크는 다시 발동을 걸고 빠져나가려고 용을 썼다. 땅크가 도망치려는 걸 본 왕대발은 총알처럼 달려가더니 땅크에 매달렸다. 아까 화정방의 교훈을 살린 왕대발은 아예 땅크 뚜껑 위에 척 앉아서 침착하게 비결을 찾고 있었다. 땅크가 자동차 부대 쪽에 접근하면서 도랑에 숨어있던 적들이 왕대발에게 총을 쏘고.
14: 왕대발! 빨리 내리라고!
15: 위험하오! 빨리 뛰어내려!
14: 빨리!
0: 그러나 왕대발은 뛰어내리지 않았다. 하늘이 빗발치듯 날아왔지만 그는 덤비지 않고 땅크의 몸을 착 붙였다. 그는 손으로 땅크의 기름통을 만지는 것 같더니 인차 땅크에서 굴러내렸다. 불빛이 번쩍이더니 산단 같은 연기가 솟구쳤다. 땅크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14: 잘한다!
15: 잘했어!
14: 기름통이 폭발했다!
15: 불이 날렸다!
14: 땅크에 불이 날렸다!
15: 땅크에 불이 날렸다!
0: 이때 화정방은 이미 구원되어 산 너머로 옮겨갔다. 곽상이 달려가 보니 어깨에서 흘러나온 피가 뒤집어 입은 흰 속옷 안을 붉게 적셨다.
3: 화정방 도모, 어떠소?
1: 제가 너무 소홀했습니다.
3: 상처가 몹시 아프지?
1: 며칠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3: 혹시 내장 상하지 않았소?
1: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3: 동은 아주 잘 싸웠소. 병원에서 치료를 잘하.
1: 저 인사 뛰어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그래, 돌아올 수 있고 말고.

0: 백성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왕대발이 헐떡거리며 뛰어왔다. 모자가 벗겨져 맨몰이바람이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1: 잠깐씩 동고살이 됐군. 그래, 놈들의 총탄에 맞지 않았소?
2: 놈들의 총알이 어떻게 내 몸에 붙는다?
1: 너 큰 소리지.
2: 큰 소리라니. 오늘 내가 싸우는 걸 보지 못했어?
1: 그래 그래, 참 잘 싸웠어. 오늘 동문은 로던사의 솜씨를 멋지게 보여줬어. 전투가 끝나면 동무의 공을 평해주겠어.
2: 공들고 뭐고 그런 소리 이다며. 근데 른다 놈무, 내 한 가지 중요한 걸 보고해야겠어.
1: 중요하다는 게 뭐요?
3: 저기 저 땅크 뒤에 서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동차에 탄약이 가득 실려있어.
1: 똑똑히 봤어?
3: 아, 내가 땅키 매달려 그쪽으로 가면서 똑똑히 봤거든. 틀림없어.
1: 알았어. 교장 동무.
4: 네?
1: 기원총반에서 소위탄을 준비하.
4: 알았습니다.
1: 저기 적당 그 뒤에 서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동차를 탑승해.
4: 알았습니다.
0: 소위탄을 반탄창밖에 쏘지 않았는데 벌써 자동차에서 불줄기가 뿜겨져 나왔다. 자동차가 폭발하면서 파편들이 날리자 자동차 옆에 도랑에 엎드려 있던 적군 포병들이 아우성을 지르면서 산지 사방으로 내뛰었다. 가까이 서 있던 자동차와 탱크들도 다투어 꽁무니를 뺐다. 삽지에 온 산골짜기는 뽀얀 연기에 휩싸였다. 탄약차의 폭발은 전사들의 사기를 고무했다. 박상은 싸움터의 동정을 냉정하게 살펴보았다. 방경기 북쪽에 이른 적들은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더니 흥길가에 집결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의 앞뒤 좌우에 적들이 쏜 대포 탄알이 날아왔다.

0: 22여 분간의 대포 사격에 전사들은 무리도 들지 못하고 전호 속에 숨어 있어야 했다. 대포 사격을 멈춘 후 한 계령가량 되는 적들이 산 아래로 몰려왔다.
1: 정문에! 조선 인민들이 원수를 갚을 때가 왔어! 좀 더 접근시킨 다음 사격하!
0: 하지만 그때 꼬마반은 벌써 적들 쪽으로 지쳐나가고 있었다. 한 개 패도 되지 않은 적들이 다가왔을 때 꼬마반은 몰 사격을 포부한다. 그러자 적들은 스무나 뭉개의 시체를 남기고 주랭랑을 놓았다. 얼굴이 일그러진 곽상이 꼬마반 쪽으로 달려왔다.
1: 누가 총을 쏘라고 했어?
2: 아, 저희 잘못입니다. 제가 조성물을 말려내지 못했습니다.
1: 동무들은 오리를 쫓아내는 그따위 전술을 어디서 배웠어? 적을 보, 동무들이 쏴 죽인 놈이 대체 몇 놈이나 되고 도망친 놈들이 몇 놈이나 되오? 우리는 적들을 쫓아버릴 것이 아니라 소멸해버려야. 쫓아버리면 놈들은 또다시 우리를 공격해올 것이오. 그래, 이게 수지가 맞소?
3: 고야, 수지가 맞지 않지요. 아까 적들이 포를 쏠 때 우린 머리도 들지 못하다 보니 참을 수 없어 한바탕 갈겨주었습니다.
1: 참을 수 없어도 참아야. 이를 악물고 적들을 더 가까이 접근시킨 다음 답세게요. 적들을 쫓아보내기만 하면 어제 만난 그 조선 아주머니를 대할 면목이 있어? 놈들에게 무참히 학살되어 구딩기에 묻힌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소?
4: 연장 동지, 단번선도 때 두고 보십시오.
1: 다른 동물들도 잘 듣소. 적들을 그냥 쫓아오려면 엄한 처벌을 받을 줄
5: 알았습니다.
0: 잠시 후 적들이 제2차 포사격을 하더니 한계련의 보병이 돌격해왔다. 적들이 산비탈에 기어오르기 시작했으나 곽상은 사격 신호를 하지 않았다. 이제는 미국 병사들의 씩씩거리는 숨소리까지 똑똑히 들렸다. 꼬마 나팔수가 나팔을 입가에 가져가더니 살그머니 물었다.
6: 신호 나팔을 불납니까?
0: 곽상은 나팔수를 보지 않고 적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적들은 좀 전에 있은 드센포 사격에 산호의 사람들이 다 잘못된 줄 알고 열주머니가 커져서 아군 진지에서 25m 떨어진 산비탈 후미진 곳까지 기어올라왔다. 그제야 곽상은 나팔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사이에 산비탈 후미진 곳에는 적들의 시체가 어지럽게 널렸다. 허위를 뚫고 살아서 도망친 놈들은 몇 놈 되지 않았다. 등군과 주부가 산마루에 올라서서 전장을 살펴보고 있을 때 남쪽으로부터 대포 탄알이 날아왔다.
7: 이건 저게 다른 부대인 것 같구만.
8: 벌써 남쪽에서 포탄

0: 만단의 준비를 해야.
1: 알았습니다.
2: 수화기를 놓은 등근과 주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남쪽을 살펴보았다. 드디어 대동강 남쪽 큰 길에 적의 땅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병들을 꽉 박아실은 자동차들이 10여 대의 탱크 뒤에서 강변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0: 대야, 내 병동이고. 아무래도 방어의 중점을 북쪽에 둬야겠어. 그렇지, 남쪽만 주의하다간 놈들의 공수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2: 남쪽에서 증원 부대가 오고 또 총포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북쪽에 있던 적들은 사기가 북쪽을 났다. 황경비 남쪽에 집결한 탱크들과 북쪽 큰 길에 있는 류탄포 군은 3년 진지에 맹사격을 퍼부었고 적기도 폭탄을 투하했다.
0: 3년을 지원하지 않으면 진지가 돌파될 위험이 있어. 3년 주변의 각 군대들에게 3년을 지원하라고 통지하.
2: 각 부대에 통지하고 있을 때 연락병 소령이 급히 뛰어왔다.
3: 관선 동지, 진지가 돌파되었습니다.
0: 진지가 돌파됐다고?
3: 네, 저길 보십시오.
2: 남쪽에서는 적의 탱크들이 벌써 강을 건너 북쪽 기슭에 이르렀고 앞에선 몇 대는 큰 길에 올라서서 달리고 있었다. 과 일령리의 진지에서 전사들이 아래로 철수하고 있었다. 등군은 과통이 터져 소령이 차고 있던 사창을 뽑아들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8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